0: 통고노 아준다산 다리도노가 와무 낙차우 어다 디르스 저와다다 와메인지 드겐인징 요스키오 단다 땅마나 워크사잖아 요노 말이 대덤나 야그트다나 요스키오 아 디게다다 오마 망아 요노 답거다 아조다가 종난 돈주에 와 지지거래 아 돈주에 와탄 대엔지 뜨몽엔지 코너 요지리 따뜻게셰코 강타르짱다 크게 오마 망우 요니 어떠무지엔스 리더다 나는 도지와라 체레즈나 오마그다 통주가 챈드낸주다 제망아 송에 때다나다 체레즈나다 오마 통케 주가 챘다다 다 납속고 자크 홀렌스 진낸단 드모니 와 나마나 안디 낭제일다 땅 텐조니다 다 아주 샘첸더라 다식치가 데위 때다나다 그게 지금 스그란 저조니 도모인고 까지 되게다다 강타르청 와무낙 차우다 당상 아주 오크사차라다 톤디다 오누트리 아 때당나 당마 야거끄더니 이제 나다다 그게다 저탕가 와타무즈 요스코크 아 때당나다 다그 영 안제시 직탕 라라그능니 차레즈나다 아주 좀무 아가르근자이니 양 도모란 제시 겨니 도모요크 다 강타르청 와멘스코누데 인제즈거다 와랑 안거르스 저와즈리 아 때당나다 다그 디하라 아 대초니다 젠징가 칸이나 젠진디 능나 인제나다 르그니와 아 따다가 조다가 아 흐뜨그라 즈그란 드모거르스 쳐와가 따다가 젠진르다 거르그라 대초니다 알그라 캬라 아 으세잔 드모거르 아데츠그젠거르 답츠 샤이거 르그스 쳐와 드모르그니온데 대다단 디스카거르스 쳐와한다 조거그니엔타 존노 따트리 대다다 공거다가 르공거 하젠분더다 조거그니엔스 노 따트리 대조니다 처레즈나다 냉운 아 아만청 소마슬지다 냉운인제즈 그 처레즈나다 아주 니인다다 처즈레다나다 다그 소마치리 어다다그 당가리로메누거와 어다 니사르와티 제버터리 대조니 아만청 소마슬지조거다 냉운가 아만청 쯧등노 아다 다그 더 영어 이그노르 테워 그 삼고 단더 서우 머시그라 강타르청 내능은가 만청 사르와 어다 뜻다스 다그 슬바 인지레즈 노 다트게 코아 워크브 그 코아트게 롱다 단 데시 아파 통조 근데 이그노르 자트레 삼게요 터레 디안체니다 체레즈나다 소아 뻥띠 무후셀치 다 내능은가 만청라 디안체니 인지나 소아 그 청 어단 더까라 뻥시 리다라 영 더까가 다가 무후그네 셀라스 아, 대단하다. 무후 인제즈가다다가 알롱 치와 웨큰 차가 차슬 어다 그게 인제나 저게즈 양치 아주 쪼거르 어 뜨무근네티 대노 답그다 치레즈나 냉운 잼본데 인제나다가 아 슬비르그레스 대노 답그 치레즈나다 아 슬비르그다다가 아다 웨큰 그르그서 저와근넬 대펑고그라 영 무후란더까 셀라즈노다 낭톤티케 코알렌주 대단하다다가 주땅 자우 니커 산청 아뇽스 아 대단하다가 주 아 대존이다다가 자우 니커 어 산청 더까 영 차즈레즈나다 서초 뇽바레스 어시송아 따르지게 따다가 니낭토 마메크 대단단 다가 상트 로마그낭니 인제나 따사마그 코르크다가 덤온도르디즈테오크 아 되게다 리미그타 세비스 콤나지 딱 더니 리미가 테니 존은 더타위 인제즈 끝쳐즈레다나다 다근디 슬비시 인제나다 용카 아라카 고카 나카 아 바위하스코노 따다가 바위하스코노 따다가 바브치하스코노 아샤 따가 바흑카인스코노 따레 덴조니 냉은 아만청 소마타지오크라탄 다타타가 제게즈 노리데 요라삼고 타 냉은 그 츠그누가 만청 소마스코노 되게 고알랑난 지레삼고 지당 데조니 조치세콤나저레나 타 챵카 아 챵샤그카 르카 덴조니 샤르구크카 라궁그카 아가그카 젠징 카타즈 요르 공니 인제즈 타가 가멘데 와멘지셰콘데 노로사레 당이 단디긴 당잖나 단다 가카즈 땅나르 무츠지 메카 데다다 다근데 니셰키고 나카 라궁 나즈근 가민 젠즈니 카이 트르스 코노 다다가 나카 인제즈코 나카 단다 니 르드그라타 아 나숑이 코고노 속츠가 나숑이 코고노 데 예나 츠츠 메카 데한체니 차르나다 라궁 카드르가다 나즈크나 트크르긴 지타 만치크 다가 츠크테 야라정 가민 젠즈 다가 카이 트르지다 가카 젠징 카스콘 드르카다가 트크르그스 처와인스 대동나 가민스코노데 당우탁셰 동지오크다 와민스코노트 에나지리 양테라 삼루 동지오크 세치레 Tani ta nirngun na manchang soma salas kono tan da taga shigre, nirngun ga tsaknu ga taga manchang o tan damo ku na njigjire samga ritaran dara ignor tsige khoro sari. Tani ta nga ta taga soa pangde amukhu salas, tani ta soa ta salvi rigre zi ta taran taga nirngun tang tsonga re zi. Ritara karga amukhu ta salas, tianche ni chare zi na ta tru tang chawu nikar, sanchang nyom zi ta taga tru chawu nikar. Oya ta ta ga sanchang dhirka chadzirin ta nyom gazi dordi sangtik romano na dordi ndamu zamzim ti songmeka shi songa taras rimgita ta ga silvi sikkum nasi tandana changi zhono oyongkha, rakha, gokha, nakha tandro ni bababji kha nirngun manchang soma oya tanda ta ga shigatsi gunari tandro ni sowa tang jiwaasi tandro ni chukka sikkum na chankha, kimshagkha, likha Gokha, tenzho ni rakunggokha, gakha, chenzenggokha tangchiwa. Tenzho ni tataga nyombi singkubna zaga ngamunggokha, chuggokha, chawuggokha, nekkar. Tenzho ni tata sanchang, tachi kubi chonazi, taitangna ta kongninjana ndordi sangchik dromagnanga tsigakorni taga sil, chul, nyomba. Dacho ta chonshin dhe zhigda tanga ta dhe chungo nu tari. Te tanga ta kongni inja zhiga ta chare ta tanga ta waka suwa rikwa ga zhonglik chenpo khwardin jazhiga hanchini bachapo ta khasar lukun ladrab ka dordi sangtik dhwama te dhwani samba ikhi kwanjur ka darsa tkhpa o tan dhar ka ta chaga ngoshto tsi ye te hanchini inja zhiga ta ta ga ti nangni ta bachapo ta khasar ta tenzho ni samba ikhi huanjir zanga taga darsa tkhpa tenzho ni ta chare ta dordi sangtik dhwama dachu ga nanga ta nangton rika chadzare ta na ta taga nela jari da tangi ta nel ta chuhche kuga te ta kharge sabche ina dha leya ina dha loksa kari yonu nanga chonshe karang zin ta chiga guni ta ngocho yonu jimtsan tamo zire te tang na ta nda inja zika ta chare zina si ga Pani ta shechak ta shepang gu ga shepshe tawa ta dani ngoshtu zindur di yi tang nu tan tari.
1: Nian kanan ba, di chwa ki ghangi, tang diya dhe tang zibda nancin shtong chim dani jwa. Nancin diya somchik ba tang loon zin ba ganyang mung dhuma tang. Somchik ngan karwa larji jahi tang jahi doon jib. Darkilwa shiglu, shi darkilwa ghangchak cairang tang sonam rin chi niyin. Nian kanan ba, da de muhi.
2: Drill Zillam Tun, Jamulam, Chela, Kapsu, Doykan. Drill Zillam Tun, Jamu Chemni, Chela, Sandavishankan. Drill Zillam Tun, Nyanunaki, Chela, Sam Kum Jalikan.

呀,咱是当比更加的生活中间三坑用灯的根本的结合落个了不及你连餐的多客人能将比主播拦截且难把俺做的了个。当当国满的卡样灯中比扎黑毛灯节和什么着迷小便也是节偶能灯烂的且来看的些为玩根的灯的。 当前我生活面严苛当中比专辑节的东西因为谁都可以来学了学了东西呢是出了节你要的周末应当正的快乐门口里更近的生活中是大了进体位第一个干的等的下心他做个能够的等的干的在比冲冲的学习人也没有但是当当我们的谁都可以能够呢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能够
yimbi mdir dun ton je arga chida to sam je war kum da tang nyana shig sam ja tg ji ko chu tang ro bi re wi nyen mu ri ri ye mon da nak zang mi che chig la lam di sem che je kha geng joy mu lam da tang zang ge mon da nak zang ma la ji ti che chig le nyan bi wa ga re lak sam jo mi sem dam je kha geng tang ge don tang ge jo shi tam zang che ni dung sang ge men jin ban da na zorgun na jang ro nyan chen kang wo ge la long chan tang ge zorgun xiang jin ram zhen nyan to je che bre khni ji nyam zhe le ji ge da jian bi de zu de ji ge ta dung lian sa de de le jin la lam dun xi bi lian chan de yin na nga yin na de ren ge lian chan de zom zhe ba dung don zhen ba zha hi don zhe bi na de le jin lam dun Chia tanga hiyan tso yi waar sang na jiwi lam chan guk jie Kayang nian shi tanga Mdrela zi lam ton na Chia tanga ye shio bi nye sar jie oor nung chun biwi Lam tun nuk sarwa si yin bi Nga zi nyam de Mdrela zi lam tun si biak zi mla jie Cie suk na Ma gin tso xing Sem jin chung Ari tsiling ge san kan la ye dena tereng ha chung lin chong nyi nang nam kersa nang chung lin chong nyi nang la yin nyo la zho mo shi ge seri jang kong oke. Le tang zhogo da tang ge chu da kar sang le zong da tang rang sing ge sa kal mang che khe chong nyi nang nam da la suwa lam che kal ge je chu song ni dena ka nang san da oke. Ari da ra yin chu da kar sang khing ger ka war kum da ni zong da tang timar nyan chong sam jiz ka rang ar kong de rang sing ge sa kal so song lin chong nyi nang da na char nda wa am ni da nam da nda zi ge zin chik ni da mo ka nang san da oke. Ari da ra yin chu kar sang le zong da tang rang ji nam da nda je chun yo go yo ni The Mugan Sandor Yoke, Rita Dang, Tarnzora Yung, Zabzora Tung Tarichunda, Hajinga Kachige, Rita Dang, Sankanajana, Tetung Rupag, Nitan Dalita, Tonjadir, Kum, the Tsiwatan Tanda, Chitanga, Sakra Sosun, Sonina, the Mugan Namsig, and Jeranda Yoni, the Dang Hansan, the Yoke, Jugachilas Kondag, Notin, and Goksun, and a Katarachotoga, Nitan, the Mojinga, Chinabani, Motu, Jule. Then I took Jugachilas Kondag, Nienda, and the Tongori, Arkham, the Nipurta, Chimlas Kondag, and the Junda, Hajinga Kachige. Then I took the Chalas Kondan, Yenda, and the Tongori, Arkham, the Nipurta, Chimlas Kondan, and the Junda, Hajinga Kachige. 听说蓝明的那枪口人的兄弟呢而将将的用过给听说蓝明的那枪口人的兄弟呢而将将的用过给听说蓝明的那枪口人的兄弟呢而将将的用过给听说蓝明的那枪口人的兄弟呢而将将的用过给 听说这个的声音呢和龙门的情况呢而给空等的这个怎么的的等于卡布拉斯关的兄弟兄弟给大家讲的让那个罗拉斯关的这个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大家讲的让
되는 들 간선이나 양아 주와 끔다게 지금 얌죽으라 양나 땅도로 실고 놓고 저쪽 찔라서 공부 갖고 놓고 놓치 근고 순다 양나 더 쉽고 양아 주 카트 저 뜻으래라 대등도고 다 땅 주다 돈 제디 끔디 선이나 다 결등이라다 너무 그 남식인 여러한다 저게 저 건니 된다가 상선도 욕함 대체가 저 도보 간선이나 양 니브르다 주와 끔디 선이나 철근용 라스 권용제는 너무 그냥 칸다 담 요니 너무 그 상선다리 되나 주다 철근라스 것은 중고는 와 끔디 저터정년데 송급시에 고지나 단우도라 제 진시가 양 아니 잠바스잖아 그러나 세면 섭차 매불 람성하는 거리 끊다 옆으로 다르하죠 바라 강조국의 이런 곳으로 좀 도산되는 이빨고게 가대 람성된 루마 탐나 스테이프지서 대인지간 후 사실 담다 등 철원대가 이렇게 접시하고게 텐로 니글라 칸데 람땅데 사로티다 등에 피르 로사가 람트라 므사 땅큰데 실고니 마세크 나트가치다 등 람노르리 잡고게 섬글라 칸 닌간데 당도금 조세라 찌섬비 사맘 통체 인줄강이 불라스 콘데 다그드시 철군 용고네 와르금데 니 예쁘르 세동 마브숑아는 특녜사가 랑고라이나 체그세 좀 샤프드네 인도게 토츠금 토사라 사음 토사 속선 로고게 텐로 사캉다 도비만 남라 철옥게 니 예쁘르 세동 마브신체 니르 칸르고라 조치 그때 형가 마차 속에 어슴 지그지 체르글라스 거 체크르가 영사위 제차 적성다 시다 등 소타르탐다 샤고게 텐토 가데 철옥게 용서 거나 타키 강효제 상리 사용라 데크뎀 레등다 시 라니 게그니 다 년카가 니츠라스 거 년성다 시다 등 어록주 토부탐다 샤고게 텐토 철아자 텐로 토박탄 입샤 마롱게 얼로요비 얼로동라 지그좀나스 거 응고 마롱와라 얼로동스가 바라 녹글 철요바스 거다 인 아정조고게 Tintu kate chalukki krawayi na chakaraga yang la yirngi bunzana jatabsi de shu dartamdi zungoge. Tantar kansoni na yang chu chalukun yungu na warkamdi jirtar rangyan de songurchumda fisha goni na dagangi taka yangkri jinshi zangar di chenga chu warkamdi chunin dendaga namshigin jirwanda gondu jenga topurga ngipartan zambuga shungdani zabzura tangtula chunin soni na yin hajanga chiga.

대등 한다 주 녀만다 주랑 끈된 손이 접던 게라 정신 그 사차 멍체 힘된 손이 나 영지 체로 앞등는 난다 득체로 앞등는 카나다 너무 강선도 온도 진 그 너동 로바 니 탄다는 영 아주 산이 꼬르지 그 남다 집 길어는 난다 내다 강선도 오케 회중이나 주다 암녀 마친 그 년쿨 그 남식 노 지가 단 년카요 비 정통 그 쇼니니 일급선 점들 고금 샤지 고급다 토자를 등 요케 단디는 너나 영초 년월 마친 종가 암녀 마친 그 년쿨 더 뜸을 체로 앞노 진 그 남지 그 사르지 난처럼 치와라 르르지르 담부만바 남도게 처르르 제라라 상이 드팔라스고게 삭시가 노치 양형 통신 어느 진게 조드므라 삼바 무식라 도르친 포요 계속 망원 년희는다 사콩들 다동형 차와 담르바바 바브크의 진우 진게 긍꿀란도 년카 하정게 치게 속디 진게 쉽지르 시와지 다등이 년훈 사콩디 인로놈 거듬시비야 망시게 통시르치게 다자 비치니 그 변리 좀 다등이 암녀 마친 년쿨가 긍꿀르담에 달 송이가 긍허 예초가 이쿠데와 찬다 감도네 스탐초 군카라 데니 스탐르 예초게 처흥노 데와게 간들 통과르 피샹이게 스탐르 예초게 처흥노 데와게 간들 통니 강르 예초게 와라 제 슈그니 간 담들 고듬 세제인다 팀 총스 강족기 로름나 시그수 세제인비 고듬 가디스 마탕 알랑쿠르 거르기든 강 아랑거 고듬 람다 송마 초라 다튼게 담들 고듬 세비디 손디 고듬 시그시 니르츠등 데빈 사시 노치 니엔크르 샤이쿠시 그 신티다시 다튼 양치르 다통니 인세고케 대체 그 자체에 다 공고란 용품 독보 정말이 아름답게 도도마당 셔츠 송라 남혼답 시 노치 환고라 도도마 고도마 그래 없이 아람드라 잡트로 넣어고시 세군단다 저 마친 종집대 진름도 도도마 친다 그 그거 당도게 다 토절 대체 그 주다 와 근데 손이 나영 지 공고라스 관조 진다는 너무 그 찬대를 지 망아요니 너무 찬대를 대체 그 독보를 가게다 너무 그 답질 그 속인데 대진다 도르상 해준다 영 하진 같이 그 레이트링 산카나니 대단도고 다든지 주 돈제디 금된 소년아 영 단 너무 그 미탄들이 다 대롱전 소년아 주 단톱자 체능 총성다 그렇게 시라는 속이오니 너무 와근데 키우 그때 쟁이 주 대롱전 소년아 영 단톱자 그 도마 그 시라 영 톱자 제거는 난 너무 그 미탄다 지 아니가 나가나 주 사부 중 마사 들어간 소년아 영 와근데 돈다다고니 와근 너무 다 키우 그때 쟁이 주 남는다 나 랑코르 체마 총성을 그래서 게 망아요 카 대단도고 다든지 섬가라 간 다음으로는 좀 쇼크 사부 사찬데 소년아 영 주 어른다 돈사나오니 다 돈사 아름다 남름가가 윤디 키오니 다 너무 흥선다요 그래서 다 야름으로 성진 남게 대신 그 다시 아름다는 야만은 요다 흑버대라 잡조라 땅들 준다다 하진가 같이 그다 흑버대 주 대롱전 손이나 산의 소소 다 도자 지능 총섬다 그렇게 싫은 조건이 너무 아름데 키오노 진가 다 죽버가 니버다 주 도자가 인세진나라 양나 주 자선 라스 건다니 농콜 라스 고야나 쳇다 라스 고 거는 요노 아름데다 니버다 잡조라 땅들 준다다 하진가 같이게 레이트링 산클라제 테나초 스톤단 고만다가랑 싱가 사차 망체 힌데 셈도고 길라근 잠능데 긍스럽실로니 단노르스음데 하클란다지 오행가 생거요니 대비신 디든 돈금들 그다츠고 노탈레임 바린 따르 긍르 세콘도 모티르 그브즈노 오치엥 데츠근데 치 시켄낭라 치 제능가랑 등데라 긍스럽실로노 오치가 쳔게 와르큼데 슈야마데 벨슨데 세코리 스톤단 고만다겜 지르드그니 어론용샤 주인 마브지다르고 레이트링 산크나지 테나 테던 독바그니 탄다니 주 다스톤제 디르크민다는 다 답처통 주 디스크다스 고지군도 와르큼데 다초 남달라스 콘데 손이나는 너무 겐저도라스 콘데 오노칭 데디 와르큼데 손이나 치 참바딘 치 고지난다 테던 독 다던 주 스톤딘데 손이나 영 좀 겐나스 콘데 겐 용진데 세 망난다 너무 항선도 티싱 좀 버거 컨트롤틴데 토르는 샤주 자통 땅 나손데 드트는 샤주 틴토 섬글라 큰 리스다 종드르데 흠 샤주 제글라 큰 티톡 땅 고문데 저주 르나가다 큰 마츠콘다 산데 요즘도 그렇게 재용서탄주 대표적으로 그 남다근 열동대 도어능샤주 다 조스던제 대금대 남다근 열동대 재노진 그 대토대 전친의 젠특 제습도 등다 등이 조측근 열동으로 뜬다 등이 참는 마포주 나게 인공군도 샤고가 대점선도 중기는 몽우식금 중스든도 참는 등들이다 어딘가 그 머글급 대통대 스타실 찬는 역보샤주 대토 대통 소속대 흔능적주 대나 공급 남다다간 손이는 럭버드이다 등이 스톤티가 게너 고위년가 제총도 통도 봐라 이땅 참마가 대통령 그거 송수집 사주네 손이 나라인 하여튼 같이가 레이트는 그 상관난 예티나 티어 때는 그 렌슨 디는 된 손이나 영 너무 그게 탄다니 죽랑지서 거르나요 테나 때는 그 지금 티 찬반디 능 된 손이나 이슈 워가랑 좀 칼 이슈 좀 접디 진점 더 터마라 친근 점 년도 반권 좀 새로운 다 지금 다 다시는 솜구 솜고리 와 금도 점도 된 지금 예탄다니 대령

0: ཁྱི རེད་ཏེ་རིང་གི་སང་ཁན་ལ་ཡེ་ཏེ་ན་གོང་གི་གར་ཁན་སོ་ཉེན་ན་ཆུ་ཏེ་རང་ཁ་སི་ཁ་རོང་ཡེ་རང་ཤིང་གི་ལམ་ཏམ་གང་གི་ཐན་དང་རང་ཤིང་གི་རྒྱལ་ལམ་དང་དེ་རེད་ཏེ་ན་ཅི་ཤང་ཅིན་ནམ་ཁོར་ཟ་ཏེ་ཡོན་ན་ཤང་ཅིན་ནམ་ཅིག་ཏེ་ཅི་གི་སང་ལེ་ཐག་ག་གི་བར་ཁམ་དང་གི་སོ་ཉེན་ན་དང་དེ་གི་གོ་མི་ཉི་གི་ཕ་རམ་དེ་ཐག་ག་ནི་སང་གི་ཁ་བ 메이크니 트랑크 딱자라 스콘조 수월 근데 남데 담 상층님도 주상동동들 대어름바가 남탐동들이 담디라 근남 담다 지 시수세고노 찬드지 마요크 뜻쟁게 두버가 양더는 좀 요나 요나 영 잡수라 통트레촌다 영 하진가 개치게 텐토 상층님도 섬특직게 와르금된 손님들 돌아 중거 와르금들이 단단단히 하는 머린조 수월금다 인세고케 단단한 양담다 지 시수세고노 뭐 찬데요 그 세고케 대통령 아초다 화롱라스 콘디 와르컴드르나 영람듬드 코르즈크 코든드 시오나나 너무 흥선데요 카 티난 드르칸 소니 다롱 조라이 나르진데 코든드 시 요소티 쳔게 토버칸 소니 나이 쇼터드르 요고리 자브조라 똥트레 촌다인 하쟁가 개치게 아레에서링게 산칸하지 티나 초테랑 나시크노 예랑싱게 람듬가 니츤드 땅이 코닝고 초시바 덴다즈레 티나 초 람글라 칼린 소니 나이 덴다게 영 아초 람다 지 식수시 코니 양나 람다 지 코든 시오니 단도 무근 상설라 스콘데 요크티 싱게 토버칸 소니 나이 니퍼드 쇼드르는 요고리 자조라 똥트레 초데 소니 나이 하쟁가 개치게
1: 일강도신양 사통도대경 리가 학습계름니 잔판라송기 받은 신점학전당 녹딘 리습지 코리크말란 점총단이 아랑니께 뒤쳐라 렌통기식으로 시작해

0: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стан жүгіні қырғыз Tā ngā tīnā tā mī yīxi tā sō, mī sō, lān rī gā rī lōng sī dār sī sō, kā mō tā tā lōr jī gā yā bā kā, tā chōn rī yā mē nā rōng kā kērchā yā nā rī tōng sī rī. Tā kā tā nā chī ngā kē rī kērchā yā nā tā wā kā chī sī ngā, nyō rōng tā kā rōg sō mē tōng nā, tā tā ngā sī ngā chōn rī nā tōng sī rī mē nā, kā rōng chō gā nā tā shī kā, ardak tā sī ngā rā, rā mē sī ngā nā rā chī kērchā yā chī khatā kā tōng sī rī mō, rī tā kō wā lī shukhtā yā tā mā khī kā, nyā sī kā nā sī mshī kō yā rī sū nā mē rā kērchā mā nyā kā, mō mā shī tōng nā, nyā sī kā tā chok pō mā gā rī kī dā rī rā, tā chī kā gā rī lōng sī dā rī rā, rā ngā ndak rūg sā gā tīf tī nā, rā ngā nā sī mshī kō yā rī kērchā yā, tā rā ngā tō shī kō yā, tā kērchā mā nū, tā kā tōng mā kā kērchā yā nā mā shī kā, tā ngī rā tā kā mā kā rī kā rā, lā rī, ngā ndu mā zirā, ngā ngī tsum rā rā rā wā tī, gā rī kā nā nī mā tī kā mō, gā rī kā nā nī mā tī kā, hā chā ngā gā nī mā tī, ngā gā yī dā rī tsum rā mā nyā.
1: Kati tar tani kio chan rī kuna ka thumdi, chan rī shil kio thuk me nuga ariginda, yungu hap thupjir.
0: Tata mokhiga ta mabjina mokhiga, mabjina mokhiga.
1: Se shukta wa sangina, kerchandang yi urda yi gong zingi ganda tana, yanyi gingi na se gondar. Kerchandang yi urda kirge gong yi gudrib sazi yin sikir.
0: Nipar ta yin jirin duk. Kirge kerchang ma chukna, kirge rang sikir ta silta ma chik. Агыр кына да таң тег таңна мен дон жана кирге кечтеңден кечтең жегөн мысык а жерсе секундын умагы жерсе пас кына жен кусу көнмүн го де жерсе байна умагы неңе пас чык көнүнө дан же жерсе кел нам деши күндө жен күндө кирген суга кежерим де деги та замнын гым мырчык жен та женге нам тө тектинара азан ба мын жаны кардык де доңтуктун та женге то жерсе пачын бул кундын мысыр та сиге дыкцып зүрөт дыкцып та ген кирген жи жеңин жок сыхар де жерсе пагылык кундын та мура жок жерсел пазгылгыны кыргыз жан таң мынданы гүн согазгын кыржымыз генен мысыгы түне жана мыхчыгыз дис сусуп жегөн да котур
2: же та тавр нянгы маан дөгөк та лобжан аур тацурын гендэ гүч жоо багыч хызна чукы янын дөгө саун жаму да эё кытама лобчон та маан жан акап тоте
0: а маачын дин сонзун дөнө маан жан ирсон сонзун дөнө сонзун чытан та сонтэ чычы чычы тон Та еге яхнамар, сумдар жидан яра герген асик батанда, герген яра сунг чангу нтони, та ня читан, дейн та сэгу кэс, та цамаг дувшел, лобжан нанай гарады дан. Та жиндан аш сумзан даш чагнар, шига сумзан дэ, чисгунда, мжихр нам читама. Нга та наян сум джанж дига шигур сун, нэш сум мар дэдан, чан аж нар. Джанж дига шигур сун джива мар. Тэгэ дан аш чага ма нар. Дина та лишапогу нан и чайгу нар зна, та занжан тумбу чагу га, ранга тина чайжангу га за, та чу тэгэ дэг джаймара тэг нрэг мо. Та ту чу сигашу, ига сигашу, апа нга сумзу нару хэ, ачи нга сумзу нару хэсэ, нэр сумгу лишап шунг бол ма нюм мо. Тэгэ дэ, эйча, дина дан и тар изг сум джага ёки та, нэн дэгэн дан зяна та, нэ сум чигэн джаг зна та, нэ тар ига зу хигаре. Тэгэ дан да ё сун на та, юга ачи чагу ра та чита, чай ига мухи га. Ига мухи на та вара, дэр инга чуин та чичита та джирам та мабжи на та шига, нэ тина чичу ᱱᱮ ᱥᱮᱜᱱᱟᱝ ᱠᱟᱛᱚᱱ ᱪᱟᱥᱤᱧ ᱡᱤᱨ ᱱᱟᱥᱤ ᱡᱤᱜᱮ ᱠᱟᱛᱮᱱ ᱨᱚᱢᱚ ᱪᱷᱟᱝᱠᱟᱛᱤ ᱠᱟ ᱟᱞᱟᱜ ᱠᱟᱨᱠᱟ ᱛᱟᱪᱤ ᱡᱤᱨ ᱛᱟᱠ ᱠᱚᱧᱚᱝ ᱡᱤᱨ ᱢᱚ ᱪᱤᱥᱚ ᱨᱚᱝ ᱟᱣᱟᱜ ᱛᱟᱜ ᱭᱩᱜᱩᱛᱤ ᱪᱮ ᱟᱞᱟᱜ ᱠᱟᱛᱤ ᱠᱚ ᱠᱚᱢᱚ ᱞᱟᱠᱟᱛᱤᱱ ᱛᱟ ᱠᱟᱪᱤ ᱡᱤᱜᱮ ᱢᱚ ᱠᱷᱤᱜᱨᱤ ᱭᱟᱝ ᱪᱤᱜ ᱤᱜᱮ ᱠᱷᱤᱱᱟ ᱨᱤᱥᱟᱞ ᱪᱷᱚᱥᱟᱞ ᱢᱤᱱᱤᱝᱜᱨᱤ ᱛᱟᱥᱭᱟ ᱢᱩᱡᱟᱱ ᱱᱟᱨᱛᱟᱵ ᱫᱤᱱ ᱨᱚᱝ ᱪᱷᱚ ᱪᱷᱟ ᱭᱮᱜᱮ ᱱᱤᱨᱚᱠ ᱥᱤᱱ ᱫᱟ ᱞᱟᱱ ᱨᱤᱱᱟᱨᱤ ᱟᱞᱟᱜ ᱡᱤᱛᱟᱱ ᱛᱟ ᱜᱞᱟᱜ ᱦᱤᱱᱟᱱ ᱛᱮ ᱛᱟ ᱜᱩᱵ ᱡᱩᱛᱤᱱ ᱨᱟᱪᱟᱥ ᱜᱩᱵ ᱡᱩᱞ ᱛᱟ ᱛᱟᱥᱛᱚ ᱢᱤᱱᱟᱨᱤ ᱛᱟ ᱠᱟᱨᱠᱟᱨ ᱠᱟᱥᱛᱚ ᱢᱤᱡᱩᱥᱮ ᱨᱟᱢᱚ ᱛᱤᱜᱱᱟ ᱛᱟ ᱠᱟ ᱠᱟ ᱠᱟᱱ ᱨᱚᱜᱚᱱ ᱨᱤᱭᱟ ᱠᱟᱥᱛᱚ ᱢᱤᱱ ᱨᱚᱜᱚᱱ ᱛᱟ ᱛᱟ ᱛᱟ ᱪᱤᱡᱜᱮ ᱡᱤᱛᱟᱱ ᱛᱟ ᱛᱟ ᱨᱚᱱ ᱛᱟ ᱥᱚᱢᱟᱠᱷᱟᱱᱤ ᱥᱚᱢᱟᱱ ᱨᱚᱜᱚᱱ ᱨᱮᱣᱟ ᱚᱱ ᱨᱚᱜᱚᱱ ᱨ ᱛᱟᱱᱫᱤ ᱱᱟᱨᱤᱱ ᱫᱤᱜᱮ ᱜᱚᱨᱜᱚᱥ ᱢᱟᱛᱤᱱᱟ ᱛᱟ ᱫᱤᱜ ᱜᱟᱢᱵᱟ ᱪᱩ ᱥᱟᱢᱟ ᱛᱟ ᱞᱟᱭᱛᱟ ᱠᱟᱨᱡᱤ ᱛᱤᱜᱤ ᱛᱚᱱᱫᱟᱝ ᱤᱱ ᱫᱚᱱ ᱡᱮᱱᱟᱝ ᱜᱮ ᱜᱤᱨᱜᱤᱱᱟ ᱥᱚᱢᱜᱩ ᱞᱤᱥᱟ ᱯᱚᱠᱚ ᱢᱤᱠᱟᱨᱟ ᱠᱟᱨᱛᱮᱨᱤᱡ ᱠᱩᱥᱚᱢ ᱜᱚ ᱥᱟᱱᱤᱥᱠ ᱟᱞᱟᱱ ᱫᱟᱱ ᱛᱟᱨᱥᱤᱱ ᱫᱟᱱ ᱛᱚᱱ ᱛᱚᱱ ᱜᱚᱨᱤ ᱵᱟᱛᱮ ᱛᱟ ᱥᱟᱣᱟ ᱭᱚ ᱠᱚ ᱥᱟᱣᱟ ᱭᱚ ᱞᱤᱛᱤᱜᱱᱟ ᱛᱟ ᱥᱟᱣᱟ ᱛᱤᱱ ᱤᱱ ᱛᱚᱭᱤᱱ ᱨᱚᱜᱚ ᱠᱚᱢ ᱛᱟᱝ ᱜᱚ ᱛᱟ ᱦᱟᱪᱤ ᱛᱟᱨ ᱛᱟᱱᱤᱥ ᱥᱟᱢᱡᱤ ᱛᱤᱜᱤ ᱛᱚᱱᱫᱟ ᱱᱟᱱᱫᱤᱝᱟ ᱛᱟ ᱜᱤᱨᱜᱤᱱᱟ ᱡᱩᱭᱤᱱ ᱠᱷᱟᱭᱱᱟ ᱜᱤᱨᱜᱤᱱ ᱨᱮ ᱛᱟᱝ ᱤᱦᱚᱢᱟ ᱟᱥᱩᱢ ᱡᱩᱱᱟ ᱛᱟ ᱪᱷᱚ ᱥᱚᱝᱜᱩ ᱞᱤᱥᱟ ᱛᱟᱝ ᱤᱥᱩᱝᱜᱩ ᱪᱟᱥᱟ ᱜᱟᱢᱤᱠ ᱪᱷᱟᱭ ᱱᱤᱱᱤ ᱥᱮᱱᱟ ᱫᱚᱠᱩᱱ ᱪᱟᱝ ᱟᱥᱛᱚᱱ ᱱᱟ ᱫᱚᱠᱩᱢᱮᱱ ᱪᱤᱝ ᱟᱯᱛᱟᱱ ᱫᱟ ᱪᱷᱚᱱᱟ ᱪᱤᱛᱟᱝ ᱟᱥᱛᱚᱱ ᱱᱟ ᱛᱟ ᱪᱷᱩᱥᱩᱢ ᱨᱮ ᱱᱤᱥᱮ ᱤᱪᱩ ᱛᱟ ᱡᱮᱝ ᱛᱟ ᱛᱟ ᱪᱤᱠᱪᱤ ᱥᱚᱝ ᱥᱮᱱᱟ ᱫᱚᱨᱤ ᱥᱮᱜᱩᱱ ᱛᱚᱢ ᱪᱷᱩᱱᱟ ᱨᱟᱝᱜᱤ ᱛᱚᱢ ᱟᱛᱟ ᱢᱚᱜᱟ ᱡᱮᱨᱢ ᱛᱚ ᱡᱮᱛᱚᱱ ᱥᱛᱟᱵ ᱠᱟ
2: ᱡᱮ ᱠᱟᱛᱮ ᱞᱚᱜᱯᱟ ᱯᱚᱡᱤᱜ ᱱᱮ ᱛᱮᱱᱮ ᱪᱩ ᱧᱟᱝ ᱠᱟᱱᱟ ᱱᱟ ᱪᱚᱠᱷᱤ ᱜᱮ ᱪᱷᱟᱛᱟ ᱪᱚᱱ ᱪᱷᱮᱜ ᱡᱤ ᱛᱟᱱᱟᱱ ᱨᱤᱜᱮᱨ
0: ᱪᱷᱟᱥᱟᱨ ᱜᱮ ᱱᱟᱝ ᱤᱥᱟ ᱪᱷᱟᱥᱟ ᱛᱮᱱ ᱛᱤᱥ ᱪᱚᱠᱷᱤ ᱜᱮ ᱪᱷᱟᱛᱟ ᱢᱚᱱ ᱢᱚᱥᱠ ᱛᱚ ᱛᱮᱱ ᱥᱩᱥᱨ ᱛᱮ ᱫᱚᱱ ᱛᱟ ᱡᱤᱱᱩ ᱪᱷᱟᱛᱟᱝ ᱜᱟᱛᱟ ᱪᱷᱤ ᱛᱟᱜ ᱞᱚᱱᱛᱚᱢ ᱢᱮ ᱛᱚᱜ ᱛᱟᱞᱜᱟ ᱡᱚᱱ ᱞᱚᱱᱛᱚᱢ ᱢᱮ ᱛᱚᱜ ᱛᱟ ᱛᱟᱝ ᱜᱮ ᱠᱟᱭᱱᱟ ᱛᱮ ᱥᱩᱝ ᱠᱟ ᱥᱤᱱ ᱨᱟ ᱯᱟᱥᱤᱱ ᱢᱚ ᱪᱷᱤ ᱪᱚᱠᱷᱤ ᱪᱚᱥ ᱱᱟᱨᱟᱞ ᱯᱟᱡᱟᱝ ᱜᱚᱛᱚ ᱱᱟᱨᱜ ᱛᱟᱜ ᱛᱟᱣᱨ ᱞᱚᱥᱩᱱ ᱫᱤᱥᱟᱨ ᱛᱤᱱᱟ ᱛᱟ ᱱᱟᱨᱜ ᱛᱟᱜ ᱡᱚᱞᱛᱚ ᱚᱱᱫᱚ ᱛᱚ ᱡᱩᱥᱮᱢ ᱪᱤᱝ ᱠᱷᱤᱱ ᱡᱤᱱ ᱢᱟᱴᱟ ᱛᱟᱛᱚᱢ ᱡᱩᱨ ᱠᱟᱨᱛᱟ ᱱᱟᱱ ᱥᱩᱱᱱᱟ ᱪᱚᱥ ᱱᱟᱝ ᱜᱟᱢᱟᱱᱤ ᱟᱨᱜᱟᱭ ᱥᱚᱭ ᱜᱟᱨ ᱱᱟᱝ ᱜᱟ ᱛᱚ ᱢᱟᱪᱤᱠ
2: ᱵᱟᱢᱞ ᱥᱚᱢᱵᱟ ᱯᱚᱛᱜᱞᱟ ᱥᱚᱝᱜᱤᱱᱟ ᱠᱟᱨᱥᱚᱱ ᱫᱮᱨᱚᱱ ᱪᱤ ᱵᱟᱢᱮ ᱠᱟᱨ ᱫᱮᱛᱤ ᱛᱟᱞᱟᱱ ᱥᱟᱢᱥᱤ ᱢᱟ ᱛᱚᱱ ᱡᱚᱠ ᱤᱱᱟ ᱪᱩ ᱥᱟᱢᱥᱤ ᱛᱟᱣ ᱥᱚᱝᱜᱤᱱᱟ ᱱᱟᱱᱟ ᱯᱟᱭᱞᱟᱨ ᱜᱟᱥᱤᱱ ᱥᱮᱱ ᱜᱩ ᱪᱟᱨᱟ ᱛᱟᱱᱤ ᱛᱟ ᱨᱟᱝ ᱜᱟᱱ ᱱᱟᱱᱥᱟᱝ ᱜᱮ ᱠᱮᱨᱛᱤᱝ ᱪᱟᱛᱢᱟ ᱜᱚᱱᱫᱮ ᱱᱚ ᱦᱟᱨᱥᱚ ᱤᱱ ᱥᱮᱠᱚ ᱠᱟ
0: ᱤᱧ ᱡᱟᱝᱟ ᱭᱩᱫᱚᱱ ᱭᱟᱥᱩ ᱡᱮᱱᱟ ちもずんるなんが特徴がロールあ、草場てかがロールソンのまで。だそのまでだ。いつとも草のてだ。ロールチェシソンのハーティ。だが主にその草のロールの草場のサンドルコのハーティ。ちょっとちりがよ草のさびよんる。ロールソンバグバティだ。あ、ロコゲキのちはてんる。てかたな、うん、たろんじゃずにみたまだその特徴がのも。そのロールソンのた言うたにばんまりや。 유전 이단당아 롭전주주 머간노 다 유동도 치는거라 롭전주주 머간노 혼조도 회즈고 셋이나 다 소촌이 그래 다다거든 소촌 가버더모 단다 소촌 가버더 유전스 단 톰전 거 직포거니 바르르 다 직포나 만들어 톰데 이즈다 셔라 드리라 마즈고 다 직포나 만들어 직티와티 다 셔나 라우존스 마이 톰데다 로톰 직팔이 망철 톰데 이너 단다 지갈블라 톰촌 소머 로데 쳔모노 직투스 톱친 글로름 톰오인딩이 까마코 직고 아마자들이 니언도지도 담무스 유전스 유동도 체금모 디 유동도 체는 그래 체는 그래다 니 유전이 마와라 다직스캡트리 존은적 미거다 나쿠도든 난단자들이 되게 당당한 순간간은 순간은 다 유극 거다 사토 조과 거다 시금모 다 시금모 유동 체는 그래 다버다르마라 담즈르마 나숑 섭촌이벨이 다섭친다니 시험하면 되게 근이 되겠다나 나숑 야는 근은 커즈가다 요마스 요숨마 가야나쇼 만르마다 진이마 잡지리 담으리 후이고 저도 없네 와 유나마 유나메츠 요지마 미니세로 하친도 고니 송지르 나숑마 주주 다니 다 심플주 다나 디고름도 쳇나 노리마시 다나 저다 그 정하신 저 그리 요즘아 주사 송다니 쳇라 통나나 심플 고그리 시헬이 한다더니 쳇라 송다나 송고 뭐 그다 엄마 타와즈 오마트 코는 톤도네 디 마쇼 제메모 마쇼 제메 오마쿠토노 오마쿠이 한다라 다테라 차라쿠구나 간게 차라적구나 가서 줄 제조노 에체 다테라 차라쿠 제메나 테라 쇼적구나 노스카 차라쿠 주라르고 다 오마탄데기 적탄 어떻게 당 적탄 적머구나 적구나 적탄 적탄 차라쿠노르 야무나 니마 쇼쇼 적탄 어떻게 당 디 데이터라 다니다 디 오마 적치구들이 그치 오만데 그치 그즈모 그거 쇼다면이 한소 정도 메이크 오만데 그치 정크르코 코르코노르 정크르코 코노 딘 정크르토 제고노르 데이터다 디스카테 크리테다 치미치모 더이고 그래 데이터다니다 철학 게임런도 던져 거리 철학 감적 데이터다 다 딜리스카티 제름도 와고 하지는 인인 건군데 타서 뭐 도전을 쳐거라 나 딜리스카티 알가나 그러던 가식지가 디지름 뜻뜻은 뭐다 디저런도 지금 희에 지니바리 이게 시헬이 되는 거 공공 나 대치 나치 다도 미치는 거 가지고 나가 계속 디지금도 다르다 가식 주시는다 나 요소는 알리스카리 좀 해고 다스르는단 조과 글리스카린 섬적다 다 담아이나 시근 조과 글리스카 자고모 다 타글리스카 자고모 다 같이 좀 그냥 이마쇼 고요는 말고 니 텐타르 와인도 고네 저마 저서 와인도 고그리나 테니 와이 도그린 주고네 케빈 주고네 테니 와이나 그나 저고네 테니 딱 글리스카 치카모다 와이다 주 니 쳐져다 와이다 고네 저마 진이네 말 되게 또 따따 마트 마트 거셔 또 테니 저마 용고 테니 저마 저고 니 쳐져 마트 저고 니 글리스카 티시가 저 당선다 요소나다 저마 하치르 자식은 아트레이나 타마 비주치 다저 이제마시 되게 또나 치르나 그 누르세나 요노마 저게 또 다와 이식나 용단마 다 다브리엄 조고노 와르데 마르소 고노간데 조고노 다시 또 전화하시는 조고노 와르데 올라제 디어디 저마 들어 조고노마 되게 또다 진 요소는 리카 가자니
2: 다 가르선 되는 지금 샤바 그 컴성 그 전에 회록 가시고나면도 소 가자네
0: 당선 그 지는 그 지스 좀 정고다 지스 좀 그때부터 주다 자선 그때도
1: 말씀을 했음 니가 가르선으로 그 지스 좀 통나 지 살기여서 안드라는 덕 시도 사도모 역
0: 대신 말씀을 인동해 왔다 이는 말 뭐 내가가 도체 대추 체스정 전국 가지고 지르는 거 사정한 바 전국 다도 죽을 것도 지르는 거 회속다만이 저런 거 삼도 좀 대신 그 세고는고 대는 말씀도 다 같은 말 히타 히는 말이죠 드니 숑 지르던 것도 지금 이나 인결하다나 다 가고자다나 라빈은 말씀하다고 뭐 지금 어디에나 말씀하다 못한 단계에는 이런 이야기 같은 것도 세거리 얘기를 하는가 뒤 잡으면 그 뭐 맞는 게 жайкы хоча та жуганри жайкы хоча нани тарта жуганр читх зути ян мача та чишен дурни нянгатана ок нянгатанр та жуганри тани

0: 성티 용비야 땀스러랑가
1: 제딩게 냥큰한지 텅디 땀스러랑가 시비 잠비는데 람리브르테니 종식은 페이지 쓰신 시바데 지셜
2: 다듬비인 돌라르우 모르징기 컹디 쇼비 므그바 다동 예메낭 아니 동수 감수 땡저르 산시네 용위 일거르와 정음이 디군제급 슬롱 잠부시크 크트 탕흥 땅 산듬 제점아 터진데 미 실라식 리라 주니 골름 제니 갈르 츠그자 큰거 쇼스줄 너는 정음이 모 초가 땅한테 땡저르 대비 니는 저와리 Tsigja tong tsarji komu ta shuni ngatsil gatsi shi. Komi shajir, chungchir je arsang tang ka chani lisam rangshung kham chami chuta sambar shajir na yilakur je shetub yangtag jigri sir.
1: Tenji ngang kirwa li chungfeng ga kaabar halam chamchen yung me. Ma rengi kangwa tongwa yi menge neitsil njajin yu ba tang ma nga shik shedul gang kur juanbi lamting njajin yu. 베이징의 이코라시크 남킨 통제 가르총 통대비 강화식 댐지요. 시디 청풍의 카프라동다디 좀단 니샤질. 니비 잔쿠르직 강바 창만 댐사료세셔. 가든리 일선비 초능기 강디. 루절근홀라. 키 종커드 소은준 큰시마 특비 가스 다타다위 용부지게 요바 예랑 코르뇽메. 리청펑거 로지나 도리 이끄는 팬드브게 디즈히리 초생 오르그랑 중클은 도라존은 초원생 친게 대화 지기당 고르 지기 길망지게 땡금 이끄르 차거튼 거 난극은 참치히 임비 잔입샤나 이끄르 토은쿵 펜섬 초강 강저당 조롱 캬글롱 자탕 너글 란사지 이제 지기든데 요버든 도긴 토르근거 아랑숑 지중당 아망스러기니께 냥디당 냥질 지녀지께 남바식다 잡요
2: 니통 주지 로런 돌아중데 토동버 일쿠르위 가정 사야 시글이겔 더싱 돌아시비 년적 하정치와 등 점모 마리가 민지 중 크지 니나 시글라 일쿠르와 마통처 지가 동안이 내는시요 리창粉呢 로더 일쿠르 리구 디처 신큰인상 바보 중대 전전 큰식 된 전부 망디 니네르 큰와 청마 근요 로데 처르 점모 마리그 민답제 데모 청미 아랑 침제 고란 전 큰데 진니 시그치 근능데 멍멍비 근요 도라 종근 전 큰등 솔른준 큰 갑흐릉 아자등 소르기월 페지 심바등 녀츠 츠지그 동 찌글이가요 니통 저거 로르 종용지 일쿠르와 마탕 사야니 범마질 내른시 바탕 일쿠르 제 쇼디 용부 거르 테름부 마치기당 동시르 섬리가 열
1: 원정 드진제 차르 제비 야르드 나툰르인가 카르거르 돈진요 로라 종르그니 리츠라 이쿠르 장조가 냔친 주거 주장 훈리링거 제지르 루진원거 도리 이쿠르나 모위 차니샤나 지중 클람급이 이끌으시 인상 이끌와 노일 통화등 자취제 남바 치킨 임바 통치게 용지 양치를 이끌시설 할미파지게 남바니요 대리장 드히히는 니통 조빌링 아지스 돌아 중콩세차비 야르마 니시치게 스마치디 시수셰비디스레브칸 람니 마뉴버텐 이끌리튼 큰기 마자 촌진샤질 Тернганина Бьелеранга, Кансунин Цухунджи, Горлым Чему, Нинавдынвара, Ченюм Татанни, Тинчун Рангун Горви, Доли Ламтам, Намитта Кервари.
2: Фэнлэн Линджи Шэджир, Лам Чапа на Джаладин Янг Чайсун Сэр. Нихтун Нерсам Луна, Дола Елакур Лергла Цуни Вшэна, Чи Дэхи Че Тихып Хэри. Зун Юнг Чи Якурва Матан Сая Чигам Бамага Тун Чиг Нелэн Шибатан, Yilkur shugdi yungbub gur terimb machigitang tungshira nisambati nitung jirga lutang danna yilkur wa sayah chigitzam jenyung tashambatang. Yungbub gur tungshira chigi jenyung tashin yo.

0: 샤빠 보위 잔차인
1: 네 예도원이 간차인
0: 중보 총총초 따따 최초 나총시비 가츠 렌천저 티바 가시저 찬벌시등 나초냥더 다마시엔잔비 잔조루
2: 야나총 주보서 제치 히슬 따라 티바가시가 참바 정원대 인지나 주보 총총석의 하담 하치기 타근 전통 음사가 스타고 총총스레라 야데나 데릉 자 바승닝가나 총시베르가 칠 타성 렌슨드 질다등이 렌슨 타통 거글음니 저릉니 제시키비 담질 등아 좀세 바등 담코이 똑과등 감슬 카클라스 과 지르샬리 영능가 스탐 하치기 타근 전통 몸지세르 영난 디시와 정화세 큰거 주보 총총이요나 카르 인더 렌슨 타톤 거글름라 페퍼가 쓰시 렌슨 타톤 큰거 카브랑정 득거든 치득슨 니르가 섬든 나랑아당 득거든 치득슨 니르가 섬든 뜨기노 로보 총총 참마게 일라서위리 좀요라 레디나 데른 거 티바 가치가 참바 정문득은가 토머 어초 참마게 로브초 총총 급샤노게 톱총 톰이 셰파세니 셰파 통즈가 나치 냠게시긴
3: 야, 다 지거 세나 때렁냐 마송 오니거 세나 마임 롭자송 저거 세나 갑자 깨와송 정 섬좀진냐 마찔 근좀진 구마자히 되는 펌좀 죽비냐 마데 야, 이 저저 공안한데 저 공안군데 마쳐 마끈난데 니르다 노이 참느레 고녀디 오는 문제나 넘지터만 밤은 그래서지 야, 이 저저 도모산도 도사 도모도 마터 마끈난데 진우 근저 대사레 사도미 대자메 제나 감지던 동아 돈 그래서지 야, 인크크 맴롭다 크 맴롭다는 마쳐 막나 회희로 노인 좀 코는 저 맴롭는 맨자나 아이 뭐 능가 거무인세지. 야, 다쳐 빠스르니 당구 이리 또 방구 대바와 이리세 빠에 송지세 이리 담쳐노이 때 좀 찍어 맨들 그쪽. 제자든 저녀 거인지나 아마라 마네 냠키니 아파라 잠바 냠드니 뭐 트나 마트 마스 거 시든 저 소환 돌지 시진세지. 야, 다통다이 다카노와 총네공어 피카냐르마 디르셀님이 좀제하니 텐딩아 하리타이 풍아즈미 말이 마침 쪼카시니 회크 총총자 그리 맘 럽자 고자토나 공가니 담라롱기체 걸로르랑 특자체 걸럽컨 츠진정다오 걸로마 돌리숑다오 거기 맘 럽자 암제르기 아청는 단나니가 에즈세지 야, 다 접저 사이티와 히르치츠는 같은 타라이니와 로블랑 리피 같은 데 사진 노미가 에스레 망가 토이 타고 트리거기 샴친 좀셔텔리 그군 잠부 돈스는 이 로브자 하나 정스셀리 로브트 코이 쳇츠테니 로브종 이나 펜스세나 코리 용이 얼차칩체 쟁고 용이 얼차초랑 고존 좀즈글로니 던다세지 야, 다 공시로 니만자 카스가 창알이 챤치 시르무 페데 고칭글이 고카우타 흔히 아부사카 자가 나고나 아철로니 차총무다 차즈기치리 샹 아양 라무 렌디여티 겨긴 담빈 드르고디타 냐캉세이 칸라즈니 냐사 콤비 튼다디니 냐르클럽토모 요카리리 진다 냐슬럽타 초피츠나 마르모 로레 루탕다이 창이아니 겨긴 트나 샹제 메누 어치 샤시스 메누 짐세 로르지 마너레타 냐몽 잠니 니라마시 세르제 야, 담에 리피 롭탄더니 겨긴 꽈나르리 치근 담가 쓰슬찰라르이 짐선 로르진 로디 타양세 정화지리 델리 카소 톤라파베 델리 신용지 나간 로디 치세나 야, 다 카라사정 모나 수아노라 카브르타정 모나 니가 노라 카사 카니 시츠체데이링 아소 토미 디탕스가 안중기 송타 야, 다 찰럭글라 자덕 지디셔 저 찰럭 쪽바 차카 야르드 마셰 자두 동조 이로 거슬 마드 냐무 치니 젠다 냐이 만드 송거 야, 다 파트 키비틀 아즈기나노나 파크 서치 제미 탱빈즈기 와랑 쳇수 카에 자난도나 마이그르 피르미 정통증기 송소 야, 다 자가즈기 정니 키파문인 자가즈기 잠자 식부모용 자란조리 이리류트는 조가미 러시 잼비 두부모니르 송거 야, 다 샤무스르콘 이리다직돌이 사마톨르 이리 참특테니 알리 올리 닐스톤제이나 얌튼 쵸파치 위티유 송거 야, 따라와 끈거 고이 여중더니 라롱글라 자영언예 저정메 카츠 담다 기럽 탑치 정응사르강더나 과든세다메 바할름 겨르기 마르툭사야메빠 아위 카순제니 세톤 축겨 야, 다 거거 자위 꼬니 어득들프 바겨르긴 담바건 또 지위 땜들 샵쩌 거모샤나 든트는 지와 로건 담바 카치 땜위 땜들 저거 기름이라 저 어떤 바와 로이 마르 엄마 바세비 땜들 나루샤 저 고부카라 동와 로이 희시 카양 쩨비 땜들 영세 접적 거 희서 쩨빠 공제 도성 다성 디위 땜들 땜제 나 토마지 는 쩨쩨빠 탑제 담제 잘라 희위 땜들 자희 내가 펌숨 쩨빠고
4: 皮巴松就写不了我从个就写人员了中国我们能配给太早出笔皮巴的日子要等娘们的给皮巴的特克等皮巴的黑熊写不了摩克了写皮巴松就写不了苍马月笔四十给我来你就写头
2: 야나총주보서 공리 되는 게 대박 아치가 참바 중원다가 나 로조총총 벌송 도르지가 셰노가 도총범이 셰바세니 셰바스같이 냠기 년날에 셰반대 천용지나 영 사스트가랑신 요님의 책그 셰반대서 년용지나 주보총총초 아 도총거른바 영나 호충그 고틈디 곰바 보조 뒤알랑 나즈으리

만절 작심 김종콩나 최속 김종콩 등 등독 김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다 나초 탐문가 파시 인비 나지 년대 흑성심 종콩 송주 등 지진 젤

다스 카이 친 니르진 담돈 스펀 낭슬부 이 젠든 멤비시 틀라테니 아프리카 쇼미 신티 탄슴 잔돔라 흔원제 인상 회나 람국 처럭 제릉 덕동아땅 예나탄 아랑진 제 초토 근국 말릉 즈바 데브진 하르비 티성가 와르능 다시 말릉 즈바 소셰제레 케탄돈 멍거 응아르진 툼게제 니포 예마 나스동 얼럭 슈다르데요 데리진 스펀 서중기 요름 난들 은 한킹라 레시도니 요름 난디 제리 쿵크기 슈디 첨글 니포 예머 다시르 셰룩샤 디리와돈

아니 강아등지 샘첸란 지나서 그가 아른가 진도 비지나서 그건 더빠도 고티 흩어를 샤 빠지 진도 다 쳐서 고나 디스 지나서 그 흩어를 샤 빠지 그지나 중기 지나서 그가 거기는 오늘 우조 가후에 지나서 그가 更 던도 저 코어 경주 구그잖아 띠용로 그 좀선 디모션을 고나서 있는 말이 디나 흐슴지 흥도 혼데 자와 열까 론드블라 수화 다 딱 보이는 아주 거 아름부치 있는 거다 아름부치 디모그 있는 아주 거 열까 찍을란 지나 아주 거용 안디 안디 아름공 만주는 아름공 디카가다 하는 게 아니라 공고 코코 니나 죽노 드모스 그냥 하다 아니라 아주 거 진도로 쏠아와 그러는 야, 다 존바 초트스 고모. 다 존바이나 지나서 그 흐슴치 존바 두콘 데지나서 콘디 흐슴치 흥 두콘 데죠 군들이. 진짜 켜라잖아. 거리가 송심 넬친 가머린 잘바스 군 두콘데. 그거 아름 기지나서 그 키위 연든지 틀리디 기지나서 그 로마 다 뜨글라냐서 그 그정으로 시래. 야, 키위 그냥 뜨고 두콘디 흐슈고 영스 지나서 그 차바데 지나서 그 던진 군이 잖지. 야, 그라 진들 흐슬리지 티급 두콘데. 어디서 아담 로마 다 뜨글라 아름 기지나 죽고 간디 천년 지지나 죽고 샤와 몽 보이나 죽고 빨래 아따 로마 지나 죽고 지스 지나 죽고 중에 로마 다 뜨글라 최저 쿠나 아르니 기지나 죽고 지쳐가지 희가니티 긍땅 긍식 지나 죽고 쿠나 딜라 지나 죽고 긍침 공군이 영 지나 죽고 간디 아디 토트리 군노 더무스가 다 지나 죽고 끌라 준도 쫄지 야따 Sur shepa put hute, Kanajanas qua jepatxna Manone, Huiglakane, and the Hussema Jomba chute Yondig Tanajanas qua the Arab de Japati Ya, Titanjanas qua Tamchil Chamba, Kiwat hute Ya, Semchin Mijanas qua Jamsuchi, Munanjanas qua Japati Tan Dintanjanas qua Mia Jamsu, Jamsi Murusukuno, Jamsu Sukun Hunde Mansur. Mungpuk cikir. Mia sukunu jenah sukua ta semcin thatak kengsi kengi semla jenah sukua cetre. Dopi jenah sukua xanglu. Teng dembi semcin titak chona jepati. Jawa tahu amzi. Yangna angusang bintak semin dengzin cangzi. Cemu jekra zginin kenak selvi. Xide jamcu khersil kulerti. Mishil lanyang tanga xuxan yishi watawa wozi. Yang dhudu chana, angusang bintir shimin dang zin changzi. Ta bintira shima sukunan dhirin bintira angungbu, ta wajji tangi. Bintira jina zuko angungbu dhukho ti yangyang jina wajjiri tigina, lhutu jina zuko tangma dhukho di langta, lhutu jina zuko di angungbu jina zuko dang chogu ndiri. Angungbin dang zin baazi. Cembo jikkir zginin kunx salwaazi le. Da gongmo jina zukwa gongmo go jikkir tatik jina zukwa zginin di tamche boyo nangnan jina zukwa hacheng di qsar shepa. Xidi jamchu khershil gunir tizi. Da tida jina zukwa xidi jamchu chenbu go xidi jamchu chenbu do khundi gunin jina zukwa khershuk shayka. O di dana jina zukwa niwa tangzi. Ya mishil langyang tizi sukunu mishil sukunu namkari. Namka jia chenbu do khundi jina zukwa ga Andi, kitang nazi, ta sashi gini nazi kuga, galena, shukuntak niwazi. Oh, ta dimuhta wazila nyang kuga, jerewazi. Jerewa kengri itina, namka tang, andi, jamchu niga nyang zi kuga jerejiri. Ke niga nyang zi kuga katukola kena, angusang bendri ragin dangzimba. Yung, jamchu gini nang na yang jina zi kuga, andi,

0: 빠지나 죽. 덩글아 끊은 줄 알았고 정마 미토끈 줄 알았고 카히노 미토끈 줄 알았고 깨누고 돈지. 드무선 줄 알았고 똥 끌어왔듯이. 디는 줄 알았고 측근 아니 빠. 오통 담비 백그런 답자 돌로스 군우가 갑자기는 그 줄 알았고 와이끈 줄 알았고 랑통 지나. 담이 아자 돌와지. 드무선 줄 알았고 작동이나 작은디 정가기 줄 알았고 안디 멍츠클아가 하나 디는 줄 알았고 지금 영 만든사 더 몰라는 줄 알았고 그런 줄 다 다위 오즈르케 줄 알았고 미토 검타게 줄 알았고 카티 줄 알았고 안디 시와트 그런 거지 야 어떤 담바스 꾸는 줄 알았고 니마리 니마도 혼지가 미토 빠마게 줄 알았고 카시와트 그런 거지 지미 카츠스 꾸는 지미 지마스 꾸는 웜메케 줄 알았고 카츠도 혼지가 미토 와클라스 꾸는 혼지가 줄 알았고 카시와트 그런 거지 안디 강위스 꾸는 영 다 원칠은 이제 그 제클 그 사찬 혼드나 메톡스가 이제 그 메톡 와클라도 고 영 지마게 이제 그 근데 카츠카가다 근데 카지이나 이제 그 근데 처마 카지 있다베 되나 이제 카시니즈 냥은 말스 군노 그 메톡도 혼데요 고아게 지 허나 이제 그 지까니 어찌 모지긴들 다 처마 이제 그 동글아까는 이제 그 카시 위던지 디는 셀스나 죽고 돌스나 죽고 시즈나 죽고 골스나 죽고 정마니라고 개피던지 가클라셔군 미토 갈바스군 되게던지 영나 근무진의 종선 원신 로자위 카젠 진직던 먹시상 오일 문능 어르중 로미 버르지 쓰드는 종들 아무이 문바 살드 야 다 근무진의 종선 원신 로 원신 로자와스군 다 Tumbe sambu tanda khundi ga oi ga tumre nina sarzun zale oka lu tawa nina zuka tuma ta nina zuka sambu tari Tiga cunchen da nina zuka gachuk shangsim la suha ta lu tawa nina zuka tuma shung dari Tata ga nina zuka achu ga gargishung di tatak po ya lu tawa di tamche po ga nina zuka gachin li chani o timo zi dari Tiga nina zuka lu tawa nina khundi ga ka chanchin jikhtan mga shiwa sukun ka chanchin semchin tiga Марки нязко амомчи мгшиваат гэсэнэр. Шунгэн жигтэн мгэд гэсэнэ а намба анян жигнэсэри. Шун набах сунглаканы, хчиклаканы санжэн жигни, аниглаканы нязко нямаан жигни, хсымглаканы лоцаан жигни. Тэмгэсэ намба чатган жуккла. Инаан нязко хаачэнчэн жигтэн мгшивас гэно, хаачэнчэн нязко сэмчэн татак. Марки нязко мэмби. Амомчи нязко мгэд хунди хшия, хшиваат гэсэ. Oil mungkin orang itu cuma domi berazi. Tapi oil tu kundi, nampak orang China mungkin orang ni, mungkin orang suku tu kundi, hujung guna jual ni. Siapa yang nampak kata oil tu kundi ya orang itu cuma nampak kata yang macam tu, orang itu tu kundi mana yang orang tercekani tu kundi ni nak sebab siapa macam tu. Tiada tu nampak kata ham cepu orang ke sem tu kundi nampak kata membawa konsul cedah nuga, cuti aja kita tengen. Oh, tapi sambo cakap orang itu nge xer tu lada tengah tak, dia ni nasuk domi berwaaz ille, domi berlalu ni nasuk celak kalle. Cepat xer dengce jong sukun la, orang tu kundi ni nasuk kandi kangrek chana orang ni, kangrek chana orang ko kuan ni nasuk, tapi yang sajian tu kundi hajian ni nasuk xer sa, cik teng sa, oh timu ini, oh tiada ni nasuk ti la, ani ini ni nasuk jo ni, orang ni nasuk kandi sajian ke cecah cing kundi tak ni, oh timu sih. Tena tiga jenis kau among iman bahat tak boleh sabat, among iman tak sukunu, sabat. Tak doni berwajan cukup, jikten je mukshiwajan cukup, andi iman bahat selbajan cukup. Kau tercium jenis kau tenggem babsi kengre itu, na, kau cengke kujung tu kundir awan sih loca tak khusyuk sersungan, oil tu kundine, semchen tu kundir jenis kau argini sekser tu ille, ta. Alur kerja nasuk ku khasal bahasuk ku gunjal tangzuk itu, oh tang kerja nasuk ku tantan tiri. Kurbi jenji nangsi ni pa cila kurba n, mandi tuan cikla aji, yang yang diwa cila kurusi. Oh jolsi nang tuan mandi wa n, oh jolsi lagi cikla yang yang diwa si jenji. Kungni na, ta oh jolsi nang tuan kerja nasuk ku cikna la. Joshik tsikin as kwa mundawa chat kungun tender. Dinner as kwa tsikurkununu. Joshin nantun as kwa mundawa titanjipo. 我的母子就用过的结果的问题，我的母子也能听。第一个等起回去了啥的，小娃，真正听完这个呢，阿妈是错那么多的事了，确实呢，讲真，讲起等拿出我那么一个多的事了，就话的，古等呢，才真正听完这行一段话的等起呢，阿妈是错那么的，阿个人真把这个呢，阿大多会晓得吧的，确实呢，讲真的，到他个把东西给，等阿儿子就是拿出我说那么难去，一弄多吃等当不晓得的，小娃大不了，我跟他呀的是因为，错阿是个人的生意。 车子了，新郎俺们告诉，阿个人真把这个呢，阿咋都会到那过去玩东西，但这也可以个的。啊，刚个，嗯，那马龙那干有路啦，哪有路？刚个玩个车个啷当啦？他，阿个人查呀得的，哦，这个弄，这个是哪样子个车？俺们这个人个弄的上路个，车子了样子个啊，俺们嘛个搞不懂的。
1: 啊，阿个人真把这个人家那个啊，大都把是不能带过去，但啊，真正人家那个长的他们这不个，阿妈些个粗他们这不个，因为这个啊，你粗他们这了，这个阿个那样可能真把这个在等的，到等些了是不能去干的活干，真把这个啊，长都啊都过个是不能带过去，呀，车子了，车子些是什么？车子了什么一个不？ 多吃等等不是下巴拉过日子，但确实呢，讲真，对个人生个，跟等个人家那个拿出，谈起不跟人家那个的，多吃等等不是下巴这个子嘞。可能公务工多点的些，多我妈跟人家那个多点的些，那是公平，啊，家个跟人家那个该可能呢，啊，但的，跟长亚都是公平的，我可能人家那个想想说呢，但自然可能做个人多点的些了子。
0: 哦，这个做过了，嗯，端个那个呢，肯定人家是管的，门大三两把，你个那个呢，几个人家是管，人把这个呢，大都把等，几个人家是管，多吃等等不是下把，哦，这么子过问题，但这个话讲没估计障碍个，这个餐具好久了，我开完个，关键了也是那哪里成熟起的，原来那个是那个路易，那会儿干的，干起了个那不是特别，除了什么，单纯全部个乱七，那会儿干是吧，大不阿么子。 当地的呢，该就是就过了，该就是来了话，过就那嘛的，过就是过的，过就是。呀，过就是也是那里成熟是工的红的，关于人家是过，就把他这个人家是个有心去那里个人不去个，城外个人家是个是过了，这个人家是过原定等个单比，原定的货的，啊，个熟人那边人家是过路易是过个熟人那娃是过人家是过，他啊，熟人刚当刚来人家是过马车啦。
1: 俺们这几个河南人家就看看，我爹打不拉过，我这全部。爹人家就讲，俺那会儿干啥子呢？当三零地哇，三零地哇，当然就管的是，这个俺那会儿干啥子？我讲三零地哇，别是，干起了俺那边特别吃中午是过了，当感觉办的婚结跟人家就过，说是等于先看了，慢慢的什么的，啊，就真的慢了哇，没拉是哇，嗯，当然人家就过，他胡拉鸡，我爹人的。 这个人家是个有些哪里成熟的就搞的，慢慢的什么人家是个就比他哇，嗯，你感觉八个，哦，你谈起八个人家是个原定地大子的，哦，更个人家是个俄罗伊拉，这个俄罗伊拉这个三零人家是个地里的么子日子，他爹人家是个这个山南地方呢，你看个，你大家慢慢个人家是个南特斯基人的，这川人家是个的，啊，就是没人家是个南特斯基人的，当人们都个哈几个人家是个南特，当这么是个人家是个古文的。 但这些人家是个教了教你是呢，我他们在古文那儿打了，他更他想听的呢，人家是个，可就跟人家是个，搞起了跟人家是个，原定都好带些个，这个他搞起了南边台湾，除了中午些，啊，可就人家是个搞起了，他就是没来就爱那了，人家是个，俺们跟人家是个，就是呢，我看人家是个的，看人家是个，怎么个人家是单位人家是个吃当的了，怎么人家是个的，老几个人家是个接了的，这个南南特个吃中午都好带，单班真肯这个。 工作单人家是个单班证，根据人事嘞，就俺这些当中，第三级部分人家是个，那会儿干啥子呢？他工作不干啥个东西，工作干啥子？ Dimu ka kaa nyo suko sotong sikala nyo kuchemetamdir.

0: 다 올린자고 헛거라라 저기. 홍홍 담법 채는 거 그냥 살려서 그치고. 동농 수고는 이제 거실이 내가 저친디 다다 보이냐 가지고 거실이 내가 남바라 가는 저기. 야, 대지나 지금 농는 이제 가지고가 하정 담모 뜸이나 지금 농는 영속했던 아름 거 그냥 도고티 다 사올린 이제 가지고 헐르고 돈데. 아즈긴이 살려서 그니까 아즈긴이 헤라. 대지나 노력 시험 위에 시험 위에 점등 살려서 그. 다 노력 시험 누구 이제 가지고 시험 탄체 보고 아름가 갈레 단 짐진 등도 고티냐 가지고 가지와 짐진 등 가지와 좀 야 제키 천성 도히 아농튼 살려서 그노 아름가 다 아남브 제이 이제 가지고 가제칸도 혼디 지금 능노가 리트나 송도 혼디가 제가 남박 사람도 혼디만 그러고 죽고노가 다 아농튼 수고노 아디 아 근침 아농튼 링콩 고통고노가 다도 혼디 아단디 이제 가지고 하참 살아와지 다 아단디 이제 가지고 죽고노가 돈지 그가다 그 주소마 네 아 카르마즈 야 카르마즈 지와즈 그룩바즈 그룩바 드모냐즈 거나 바차즈고 아론트나 드르트 난지나즈 건드는 거지 그가다 츠클라카네 그주 다음주 뿐이나즈 건단다니 어 다가 저 시냐즈 거 능뜨는냐즈 거 먼저와 남바 차츠클라카니다 아 영 츠클라카네 영양 그 디오느리 살바 살바 살바 살바즈 군 드모제냐즈 거 디
1: 三坤竹不难吧。通地切切连村东村的念竹。列村地总之把单镇村等总镇干科吧切成扎黑。斯达克罗瓦单镇村。这就是斯达克罗瓦阿恩这个切成等所能把人群的念念。特难把村扎黑的那个是。

아니가 안 좋아서 그나 안 좋아 오늘이 그가 아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러고 오늘이 또는 그러고 오늘이 대단히 안 좋아 아니까 그러고 하지 뒤에 굳든지 허리줄 싸우는 시에 좋아 그리제니 뒤랑 철 점우남 땅 지으러 실지 초제 다디 도리 송지 사무남 땅 지으러 실 지와 뒤지 굳든나 바로 비야 다다 끌리 제카 톰니 띠랑 뉘에 지우 초어른 그 점호남 땅을 한식다 지가라로 그러셔라지 초치 다다 잔디는 아용으로 초치 가라 찍을 남이 도저히 세니스 송니 다다 하모남 땅을 한식다 지가라 농쇼 버셔 도시 왔다 버리지 그찔지 신랑 아시니께 조시 또는 저우 달리 자와 저 버리 송니 또라 걸어왔던지 야, 티브레실 TV 츠 나네 니스 디니 코리 츠라 코르와이 노지 아 공민이라서 그 어떤 걸 할까 뭐 고지 정말끔 야 하루 그냥서 그 다다디 다음 챕폴리 아니 지금 그 자카 터메 디랑 미저 초진이라서 그 안디 점어 남당이라서 그 한치다 지 갈아로 그지 야 초진이라서 그 다다 네 아잔디 안남이라서 그 아용원이 알아트기라서 그 방그식이 다요 도저히 다 다니에 숨을 다다니나서 그 아무 남다니나서 그 한치 때 이제나서 그 디스 버시아 바스구노 농초 버시아 바지 다 도모니나서 그 저가 아 공근이나서 그 디버시아 바던 농초 버시아 바니 아니나서 그 똥글아카는 이제나서 그 디 카카이니 츠클아카는 이제나서 그 디버시아 바스구노 캔여디 뭐 도모조 코노다 츠치르치 실라 나시 니카가 조시 또는 아 자우스 고고 자우도 혼디 아달인 이제나서 그 남브르자가 호테 아 단단으로 호테 Kengalakane, don't corner. Serious as to go with Skid Hundi leg and near Korgund Hunde, Skorwine. Together, take a tansha, go Hortella, one Kyaga. Silly in Jung, Tarawa, Tony Revit. Don't be a cool umbre, Vayamajid. Anopa Melan der Tung Chimchinum, Topi Yimlaran Chim, Vayamajid. She was our Amsuk. Tan Dumuta was enough. Silly in Jungazi. たくさんじくてんこらりんじょんわじたくさんじくてんこらりんじょんわじてかとこてくさちにゃれんちぽんとこんでら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わてんじょん
오한비니어스고 어르튼도 혼드나 다니어스고 쉐브레니와 대국은으로 가야 줬었군 야 너빠 멜란 대통 침치 남스고노 다 서통 스스글라니어스고 반춘치니어스고 너빠 멜 당원이어스고 침치 반춘 와란이어스고 같이가 리그 통통 뜸모니어스고 아르그르 리그르그 어 뜸모 따위니어스고 이 무고가 티 탄체 보여 다 당상 독사가 지말 마나 다 강주군스나 아름기냐스과 점시 뛰던 짤리냐스과 아니잖아 주고 되나 아니가 라냐스과인데 아 아름기냐스과 아니리냐스과 태군 후테 단다이노 안디 똥거 와야지 아 뜻이노 아름침 먹어야 주스군까 왜냐 주스군 어떻게 아마 간다 후까 다 섬 그 똑부 말하냐스과 홀로군이냐스과 아름기침리냐스과 되나 죽고 되지 야 다 나빠 말하지나서 건 뒤를 통해 아네 아니 전화로 충성모 그거 전화했던지나서 거다 침세디 다음 째보가 아름가 독수가 심하나 다다 아름기 침나지나서 거디 심 지금 그 독봉운이 지금 얼마 때인지나서 거 지금 단호 어떤 모자 구운지 그다 왕양 제수군 우측은 음악을 하거나 지금 시월이니 야 특에 지마가라 거나 왕양 제수 디까와 심 그 독봉운이나서 거 말아 지금 얼마 때인지나서 거니와 얼마 때지와 어떤 모자 대하시거든요. 야다 국민자족과 학생이 민중 다루이 떠내는 위에 담바 자족과 지와라 다 디는 담바 치는 자족과 안비 니나 숨으로 호텔라 왔다 안디 가나빠 말라 자족과 당선 자족과 나빠 말라 디그 통 무고 침치 담치 보이 자족과 와연스 주고서 군고 바지 라카네 자족과 쳇그리즈나 다 구하는 거 자족과 디 어르탈라 붙으나 침치 담치 보고는 디 통 무고 대가다 자족과 떠인지 라카네 침리 자족과 자와 대적군들이 대적군들이 돈 걸어와야지. 영나 아예치 양아승 동위여 다영지. 동타 전놈이 일라 가와실. 차등 중화타비.

야대 짐센 제대로 또 했으나 비란이라서 고치고 어떻게 유아탐 저 얼그놈 아토 어디 끊는 종미가 리치 리스트는 미도 고대 만통로 그 짐센 그 체지 맵이 체출하는 거 도실 도실 셔 머크 도실 셔 메이즈레 근데 클라코티 비탄이라서 고다 어저쁜도 비 그지 야, 어저께는 마 띠가 어저께도 고대 띠라 띠그냐서 고 카토 자취도 고대냐서 고 조축이 차트 아, 제치 오고 봉무 잠즈기냐서 고 키롱 마토 오티 그라요노 그 자지데 다 자지즈나 조고 자취즈나 이거 또 안 찍으리 띠냐서 고 만통와 매스 고노 띠냐서 고 가샤지게 고고는 띠냐 취치는 거 화하드 회 대비신 거 지가 전시 활주 나온 기화게 뜬층 조비의 공무 담초 활지 그렇게 냠땅 나다는 마든시 허허라 까티 진티 미홍지 브라탐디 끈룸 엄슨 문시 왔다바 암지 야단 지가 능나라 최최 건근군의 조국 거잖아 뜬층 조비의 공무 담초 활지래 다 담준 거 투이 냠도 고디 디다 그치 냠아 그도 호디야 댕가 맞든 그 뜨질레 지금 삼루 지금 땅나 띠나서 거 한거 가게 띠나 자취 근근군이 지나서 거 처음에 봐드나 뒤치 담아 개인 지나서 거 가만 혼디 지나서 거디 아 땅 원치는 지나서 야속 클라카네 아 민지 봐드네 다 진타 지나서 거 민지 지구지 거 미혼도 혼디 미혼 전부도 혼디 첨부도 그냥 하고 말고는 디모 잠즈 그냥 하고 통화 말도 그것도 그냥 하고 원선도 그냥 하고 말이지 내가 다 제지 그냥 하고 안디 그것도 혼디 만통 왔다를 그거자식에 야 제치 그냥 하고 그치 냠그디 원민도 혼디 너무 고거서 뒤지 담아 그냥 하고 미혼 말하자는 그 제치인디 가거다 challenge 그 님들하고 그가 거우노 도무스가 님하고 최치는 거 봐가 그러고 영나 어디 이제 그렇고 희 어그치고 좀 남터 짓으면 다시 쇼디지 가스를 집 다위 최지 좀 통거 다위 자춘 쓸마 있는 시 왔다고 오지 어디 이제 그렇고 희 어그치고 좀 그러고 남 가라죠 정 이와서 그러냐고 타 이와 정지 무슨 봐. 그니 죽고 그쪽 동네 다 남키냐고 가르고서 그노. 오. 다 남칸 돼지. 네. 남터 처먹으게 냐고가 아름게 처먹으 요거 뜨지네. 쇼파던 거 독수는 냐고 같이 되지. 그랬으나 집 타비 치리담지. 다 그랬으나 집에서 그노. 그거 처먹으서나 하정지 거르싱. 셀마 아진이라서 그거 안 안바가는 진 담비지나서 그거 취 녀마타가 너무 잠즈가 맞다고 너무 잠즈가 지나서 그거 통로 맞다고 이거 타고 이거 자춘도 고대나서 그거 셀마 문득 지네 예친이라서 그거 안디 아 남카도 고대나서 그거 그제적등에 오 띠그니라서 그 차취다 그러셔 세비야 지 안안바 아타리 체리 잠즈기나서 고르그노 지그다니나서 고가 남키 탄도 군디 무흥아 도 군디나서 고 그제제게 다 그실 차치 깽금군이나서 고 그바 도무즈가 취치는 거 봐야 돼 야 고제지 능시 득바 어진 고바는 디티는 종위 어진 강시 엉원시 말지 어진 고바오 아무서 통인 디위 Justin Gashi Kilangi. A jeer to Kung Yimbati. A dar and Mila Mapa, Jinsen to Kopashi indeed. Ta Jung Pass Gund Hundi. A Miss Tumas, Miss Argunuga. Jimogan Yoska, Justin Kaisgan Yoska Kilangi. A jeer to Kungini. Oh, Aramila Yoska Mapa, Jimsen to College Opa. Timuska? Jungle party. Do you go to Jehojil Tawanisha? Chet Mugutra,
아메리카 쪽

야스티나 다 봄고 좀주 특제니 라제니 노그생가 아치기잉 아 린친데니엔가 요나가 침득등 소적 총총 소마 사르르 감기 다당이 데르는 거 비카르쿵가나 쳇다 쿵가 알랑신데 뭐 총총즈 고드기나인 데나 다스타잉 아초 마타타 데르는 게 티바가 치크 삼바 총데가 나시간데가 아치그 티바 아르가 리티브 회초세고노 회촌데그능니 아자당 가이크 릉물세니 담지즈 쪽보 총총 총나르 냠질시야 담질라니엔 조가나가 쪽보 총총 총나가 나와 스톨라니옹고 야나 총 우르지 쪽서 제치 아잔그나 아제차서 쳇그점니나 아히 레토포 총총 총마게 히슬 따라 아 잔그는 노르게 츠파 리템나리라 노르메

만들 작심 김종 콩나 최소 금종 콩 땅아 통도 금종 콩 어디 실 김종 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 임비 나치 냠다 흥심 종콩 송주 땅은 지흐든 젤

0: 통티 용위에 담스러랑가
1: 제딩게 냥칸한지 통디 담스러랑가 시비 잠비능데 람리브르테니 종식은 페이지 쓰신 시바데 지셜
2: 다듬비인 돌라르우 모르징기 칸디 쇼피 므그바 다동 예메낭 아니 동수 감수 땡저 산신의 용위 일거와 정의미 디군제급 설롱 잠부식의 그때 당흥 등 산듬 제점아 터진데 미 실라식 리라 주니 골름 제니 갈르 측자 큰 것으로서줄 너는 정의미 모초가 등한테 땡저의 대비 니는 저와리 측자 통살지 고무 따슈니 너츠를 개치시 고미셰지 중치르지 어르성 등 카제니 리슴 랑숑 컴체미 트웨드 선버셰디는 일흑구르지 시트비 영득지그레서
1: 덴진 간크와 리청분게 카퍼 할름 참체뇽메 머리기 강화 동화이 멘제 네츠는 되진 요바등 뭔가시게 시드를 간크르즈웬비 람팅 되진 요 베이징의 이코라시게 남킨 통제 가르총 통대비 강화식 됨지요 시디청분게 카퍼라 동다데 좀단 니샤질 니비 잔쿠르직 컹바 창만 딤차르 요세쇼르 가든리 일츠비 초르능기 컹디 루첼르깡홀라 키 종커드 소엔른 킹시마 특비 갑스 다타다위 용부브지게 요바 예랑 코르뇽메 리청분게 로르지나 도리 이쿠른 펜드브게 디즈히리 초싱 오르그랑 쭝클란 도라존 총원상 친게 대화 지기당 고르 지기 질망지게 젠금이 고르 차거튼 그 나인극은 참치히 임비 잔입샤나 이쿠르 토인쿵 펜섬 초강 강저당 조롱 차글롱 자탕 너글 란사지 이제 지기든데 요버든 도긴 토르근 그 랑숑지 중당 아망슬르기니게 냥디당 냥질 지니르지게 남바식다 잡요
2: 니통 주지 로런 도라종데 토동버 일쿠르위 가정 사야 시글리겐 더싱 도라시비 년적 하정치와 등 점모 마리그 민지 중 캐지 니나 시글라 일쿠르와 마통 처지가 동안이 내는시요 리창분네 로데레 일쿠르 리구 디트 신큰인상 바보 중데 견존 큰식 던 존부망디 니나르 큰와 청마긍요 로데 처르 점모 마리그 민답제 데모 청미 rāng chīm jīg gō rān rōng kāng tā jīn nī shīg chīg nāng tā mā māng bī kāng yō. Dō lā zōng gān rōng kāng tāng sō lōng zhīng kāng kāp hī rāng jā tāng sō rgī wār phē jī shīng bā tāng nyā chī chī jīg tōng jīg lī gā yō. Nī tōng jir gā lō rā zōng yōng jī yīl kūr wā mā tāng sāyā nī bīm jīl nī lān shī bā tāng yīl kūr jī shūg dī yōng bīb gō rū thērīm bīm jīg tāng tōng shir sīm lī gā yō.
1: Wāng jīng jī Natun ringa karu qiru tunjin yu. Dola zung rgini li zil yikura jang zhuwa nyanchin juiga juijang finlin linga shajir. Lu jinghuan ga doli yikura na ngowi chani shana zizung kilamgibi yikura shig yinshang yikura wa doyil tongwa dang zashu jia namba chikhing yinba tang shiga yungji yangshir yikura shichil halam mipa jiga namba niyu. Dali jang dhikhi hina Nishtung Chobjil Lingha Jisa Dola Zung Kungsa Chabi Jalima Nishchiga Sama Chigdi Shigisu Shibi Tisa Lepkang Lamni Mahnyumbar Din Yekur Lidun Kungi Marza Chunzin Shachil Dirngha Ninab Yalaranga Gansu Nin Chohunji Gorlim Chemu Ninab Dinwar Jenyung Tatangni Din Chung Rangu Ngurwi Doli Lamdum Nangmita Jirwari
2: Fanlin Lingji Shajir Lam Chabana Jalajin Yang Chaisung Ser 你懂你

아드네 촐아리비 삼바 멜르지와 따비 츠츠르 조피 군인 국버샤 바타보 오지 다 공근데 화성 능뜨는 먹히지 정말 야 지금 전시 활조라 원 기와가 죽는 거네 골은 촐로 도회상데 시가데나 생디 담반즈니 아젠가 촐지 아드그치 촐지 샤브송 담바군 앙아위니 꾸 토블리 젠트 제지 와타바 암즈 고는 좋드그질라 다 아른기지나즈고가 안디 자브땅 아른기지나즈고가 기긴 로훈나 군이진지나 다 조 조는 간여즈고 또 회심아 어다 헤브지 세군오 데나 야 싱디기지나즈고가 싱디스고로 직든지가 성지자 담반디 짐브르크셰 탑빈지나즈고가 호훈에 젠즈가 차즈가 처르치 흐드그질라 고츠근 조건들 간그 아케냐즈고가 랑땅에 벌치 그 뜻이래. 그 특화적인 사람들이. 제주 조지. 야, 어떻게 가서 그런 공초 대자 얼마 담지보? 제 샵송 담바 그는 수구로 철진이라서 그 얼마한테 담지보? 안가위니 그 터블리 젠지스 그노. 다 공초 허알이라서 그 젠비 돈 찾으고 그지네. 젠비 돈 매지. 다 안가위니 수구 나 안가위니 그 수구로 헤비니 그버리. 다 내란이라서 그가 나와서 그노라. 네 지와즈 Jonese, Termase, Gambase, Ta, Angavata, Jonasukundi, Chirilam, Dinri, Tangaini, Kasukunula, Chini, Kup the Hundi, Topali, Jenjanukachan, Chiang Melis Gunu, Domutavina, Timmingopat. Yana, Kaye, Nongsuji, Jonicho, Summon Nishun Savare, Shikuchina, Aranga, Tempi, Tokang, Dokperjis, Adonis, Josang, Tempi, Tok Sol, Shivata, Ozu, Kaye, Tizile, ta janbazi 근시 정리 디모그지나서 그 독보진이라서 그 자진지 너무도 좋군요. 주민 꼭 봐야 되는데. 곡실 그런 거는잖아. 초어른 거 인간이라서 그 알아줘야다. 그 덕네 저빠 가자마등 담비라서 그 독보진이라서 그 자진스 그러니까 곡체 고인들이. 초든 카트를 세지스 그는 된 곡체 고인들이. 저 공부 따지나? 야, 다 덕치 초치 샤송 담바 담치고 안아리니 그 체위지나서 그 니그 토파리 엠진 말스 그러니까 국제 군들이 아 고베 젠치 능시 쳇슴바 쪽진 고바네 던디 드블라 거아트르지 신이 띵고 쪽진 고지 바로 프로 던디 니르토 드팔라 그마 통아 트르시니 디금 들이 요나 지스 초치 도파 드피 그 매프로 던비 군인 고바인데 야 쪽진 군인 고바스 군어 하루 포 고티가 던디 니라서 고가 아, 니르토냐스가 주추가 쇼가 주가 콜롱이 이코노가 따르테실레 야, 다 디컴 데냐스가 지가 리마 하라 디컴 디 요스나 아지그니 냐스가 추어른 건 도바타 그냐스가 메용거스 군노 오 뜨무스 그냐스가 고노냐 조친 고바드 야, 디가 고든지 활줄라 자와가는 것이 좋아 그때 시그나 니르토 줄지 신이 년든 특히 키 아답이 종이 드와이 그치를 초치 안아버 응 시와티 고토는 자우 초까티 일샘테 시그프른도나 니르테 시그흐지 다 송지 중슬 정나 초 시금 못버티 고모 초등 대비 능을지 하라 안년드나 남 냥은지 특비 키에 독비 총이 적부 초 젠테 좀 못버셔피 땀 저버 까와타 안아버 응이 마슈와라 송식이 지와타 다을 아른 그 덕보로 자치 땅습 땅담비 범을 키와시키 아른 지 지와 일 젠튼 조와라 니르토 마송나 아지슨 조이 고크 몽시 마위 츠치 고프샤 바타보 오지 단디나는 녀도 고통 그 쇼는 녀모 고지 정맥 야 찌게 찬시 회줄라 원 키와게 조초 농출 잖아 잔실치 아즈그틀 시비진터 국수

0: 그래서 그건 중화 초기 어 내숭에 등을 실에 다 아잠바즈 그 쪽부터 그 지기 지가 아른가라 지가 반바즈 그 지가 어용은 능질에 아리와시 그 지가 감도 그때 야 쪽부터 그 지가 쇼코누가 아다 텔린 무사 텔린 디와 탐지 못했어 아리 디선이랑 그가 말아 아른가 곰펑고 쪽다티 아른가 네크슨다티 디디 감도 그때냐서 그 지가 반발이다 지가 어 디등 나주일에 어 무사 잔디 탐지 못 지금이 야 어디지 안통 때리지 아른가 지 찔레 어디레 어 땅 안통조 단지 부지 양 그래 지리 어찌까 봐 영치지 그들아 단 짐실을 그 버튼 정지 다 지금 짐짐이 아 그렇게 샘샘이 아다 보들아 지 진단데 지 찌동데 디모스글 용고노 어디 때나라니라서 그 교아 치즈고 그지 딱 주민 고아리 다 무사 잔디 그 인이라서 그 매도 호데 근데 고자리 어 대체 모즈레 그들아 어 다음 너와서 아른가 송아 진저라서 멜 온 정시서 트어 뜨가치가 아른가치 다월레치 리와즈가 어 갱글레치가 와크 판바즈가 인정하는 거지 지금 아니라 그 매크지 어 시그네 송던 그런 게 나클아 땅 진저라서는 저레 뜨일다 아니라 그가 다치 네 준비 했다네 어 대용 나 티카글 거죠 교아치즈 그 거서 그 언제 타와즈나 아니 투인 거다 다 투아도 그때 되는 때문에 안 좀 Shailanjima hukartanchanga gyuachi sukunaka tuyi tsikri. Yangna, arantam taibi yangwaniba lorji tsukho. Arangarang chaafsila gyi ku tun shiiti, ayusula jirchi shiina lorji yangi khuitab chachag tsamchang yirshi chaya shiwaatabu wosi. Arantam taibi yangwaniba ku lorji tsukho zi, ta lorji yindi tamchepu, yangwaniba, ta yangwaniba ku lorji zina yangwaniba shiwa tamchepu. Shiwa yi lorji yindi khundi, Арангран би нэг чапсэ кэ гүйкү тэнгтэн дэ тэнгэ та оюжи ана цукун гүнэ тэ жижрилэ лоржи нэг гүнэ нэг гүнэ дэ лоржи чи нэг гүа тэнгэ дэ хөтэ дэ лан нэг гүнэ оюжи тэнг зэм тэнгэ нэг гүнэ лоржи гэ хөтэ бачи гэ тэтгэ мэнга дэ цамнала тэ гё ачс гүнэ гүнэ дэ лан дэ лан нэг гүнэ чуин гүнэ хари манун мо анди оюсэл жирчи шина лоржи нэг хөтөв чөтөг замнала гэдэг нь тэгээ ичи чиг үгүй гэсэн нь дээ туйн гохар та оюусур шекуну гэж нэг үгүй тэмүүд нэг үгүй гохшан гохшил нэг үгүй та маан гэж нэг үгүй туй туцэг гэнэ хөри оош яваа та байж гоби жан чи нэг си жожил ба анинг чи гох банаас та анинг чи гох бан хонде нямг чи гох ба зулаз ёо та анинг чи чи гох балаз ёо я шавар юа машивэр нямг нь цэнтэн анинг чи гох Ньюрт ша юви шава каян машивер арангсын чи тикба зонго хорви нийцл тунни нямун ча намби анян живи цэлэ жопи гуни гопашигин диз татэрнг а та тондох згина тондох згич ньюрт джуб юви шава згина дид хотэн нэр ко мажга чи арангсын гэ цо зонго хоти хор гиш гэдэг нэ ажиг тон нуг гэ нэр ко нийцл хоти чи аргада тэлан нэр ко чи дүнэ кун гуни та нямын гинэс ко нам баг гуне та ганян живинэс ко цок гохуну дэ та дэ нян жи чин хаад гэж чи ти гутэн чи хоржил цаваг нэм шэ жуа маан нэм гами навала маши чэнгла мат пэр чоче дай зэмнил тэ аплэм мо бо сахур чэр жуа та бэ ти я та цава цава с гуну нэс ко дэ нян гэ милун гэ цава тэ ко кун чи я ти гэ нэм на ти гэ нэм та ти гэ нэм на кори гуну гэ ти гэ гутэн нэм тэ на Ajao chochi da chochi hongi sepi tamchil khilsham yil tongyi apali metuk jizung namla sichang manim khang vambu namchi anajin tayang maashi changlayang matabar arangshin chi anyangshang dhagpo mapar salasakbar churtoos asak kanzo ngu rangwishig maka kanglaka rangwishig wadum yata ajao chin jinazuk kuka ajao ka hong tamchil po jinazuk kuka Кселе до танчи буйназ го хсмэ ю танчи бух тумаг жирсэн зэс мэдэ апалаг иназ го тамад хонде ю сэгэл иназ го анбар маши зэс о вэмэ кэ иназ го наджинаа матар зэс чэнгэн наа матар зэс танди жакэр гэ иназ го чачи чэн уурэ жон жакэр гэ чачи ина мэдэ апалаг хонде тэрзэн д хонде иназ го чи анмни тэ чо вэмэ кэ наджин ини тэ чо иназ го анди чэнгэн наа дэмни мо тимус ин бук тэгэта иназ го тэгэл акэ жэгнэр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안디 범이 나진 마이츠 전화용 마때마 아랑신기 녀서 그거 안녕이 어덕부 말하지 나서 그거한테 세총으로도 혼디스 데터지 안녕지 그거 녀서 그 틀래 틀어지 나서 그거 제가 좋고 그랬어 난 지금은 그 녀서 그거 그샤도 그때 많은 바리 국제 코치라잖아 아 나진 청라지 나서 그거 마때 당 많은 바 뭔디 탄지 버리 지저 비흐라 아 다울이 안암브르 제비 자울아 도바타고 오시 다 지금 이런 거 흔해 저우도 고티 다 쇼글린 이런 거 남버 제비 쇼 어때 지금 또 봐요 그거 저도 무슨 지금 잔시 허줄라 온 키와게 졸진 마시 준비 철 마 파바 아니엔 크롬 방라 담은 마름 기장 제프 마즐 분이 나친 졸 이제 동을 준비 가능 틀어서 그거지 단 딜란이라서 그냥 지금 과 야 저지는 형 마시지 아잘라지나스코 접비 짐바영지나스코 마시즈 아 짐비 차리영지나스코 마법즈 제가 짐바땅에 짐바영지나스코 마땅즈 아른 그지 아냔땅 코르 벙 원디 탐치 보영지나스코 디 토크 마시즈 와 아른니 그영지나스코 쫄 마트즈 와 쫄이 마트와 답니 나친 졸르지 야 단들 빠나스 구노 디 아소름 그던지 나타스 구노 지나스 공 고모스 구노 그다지 나 바나게 나게 나겐 호 나카 시라로노 오티인 군지 괜지나스 거 추군 거지 오 디긴 절 다 가림바진 게 지나스 거 흑동아 그 쩔송노가 안능선 디치긴 지나스 거 띠라 능선 디치 띠라스 군데 아니면 지게 쳐인지 오 디인 군이 지나스 공 거리 다 아니면 지친 거 바지 이정나 아르그중 마정 럭틀 히언틀 첨튼의 샤드브르 마가브르 랑치 노르브 가위 총금지 초비전의 데이터가 안양지 샤타바 오시 단디는 나준즈가 회란지나 디 어르키어 정르가 양은지나 그 마정즈 접전 빚지나 럭틀 그 히언도 고디 양은지나 그 마크스 대요 마정즈 아시는 녀석 그 제첩당 템비 샤드 혼데 양은지나 그 머가라 아름게지나 그 랑초 나중 그지나서 그 지름도 혼디 아다 알가위 청근수구는 다 아른가 아른게지나서 관디 아름바심 뜨니나서 그 닌디 알길인 요구는 뭐 기와도 혼디 청근그스 콜레 다 가위 청근도 혼디 그 길에 차르 차르고는 그 나중도 추 청마다 찍뜨나 안녕지샤 차즈글라스 구노 혼디 타즈가 니나서 관디 안녕지 친 거 봐 듣는데 다 지능네 쇼와 그 나중즈가 지나서 그 셔셔스구나 니어트 드 이비 샤와 컨즈레즈나 아르그중아 쟁고주 럭틀림지나스 코아 쟁고주 오 튼튼 튼비지나스 코 샤와도 혼디 송고주 아름게지나스 코 먼지도 혼디 지금 떤떤단 바서 셰콘도 혼디 나준 지금 셰 이와즈기 인르탈아다 영 티땅지나스 코 마시아 아름신게지나스 코 티소송도 혼디 코르 송도 있다 지금 어등거 끝을 냥은지 선 혼디 송도 했던 거 고노 뭐 뜨모타스가 지나스 코 혼디 안녕지 친구 바트
1: 三坤竹不难吧，当地全车连村，同村的那种，连村的总支把单镇村等，总镇干科吧，车上抓起，斯达克罗瓦单镇村，这就是斯达克罗瓦，阿根廷车上等所那么人群的年轻，他那把村抓起的那个是。

단다 지금 아슬고나 캄크츠게서 죽이야 아지다 아예르마즈나 그지 캄바가 아 야타타라 마셴니 아 타무즈르모 캄크크당니 테다다 에르마즈나 에르마시 아 요크즈나 오크스 키난다 어 타무크즈오케노노 어다테인사리 테토니 고뉴크르사 어 저완다다 다가다 방스케요레 데게다다가 알롱가 데다다가 예첩다다가 고뉴온다 맙상가스 테토니 고파타타 마투오스코노다 고파 샤스탕니나다가 고판다 소크르다 고파는네 고크찬다 롱마 팽그라 데다다 고파그능나 리고 망아요노타브카 고파 탐치 마투오스코노 사탑득타나루 투 마투스코노 안다다가 쵸메커다스나다 아, 데 마트치 메커 쵸메커스 코노 터리아 다다가 휜죽드나 아지 나파 조촘제즈크라 다가 조 나파 조 카자티드나 아로 쵸즈게즈 인키코크 바 키나 쵸 쳔모레드나 아다 키나 마쵸응 그터세진나다 마투오스 코노 나응톤 터시 아야 더니 아가탕 쓰우치나 쵸탕 어지다 아 자르가리 데도니다 쓰우치스 코노데 칸케인스 코노 터리 데탕나다 아 따다가 롱가다가 세피그스 쳔바 옌스 더니엔 커게엔 샤와촐음 그나톤츠게 톤다 다 소땅 토랑 마캄 리포 땅다 마지긴 조리 방월샤스 어다 솔스코노 공모리 토랑스코노 나리 하시리 네다 타카 만캄다즈 네다지 나파조 세체즈그라 아로추 나리 공리다 조 타카다라 바카만드 코스코노 다트리 테나다 치레 리포 타다 키카만 조스 아탄 조리 방월샤스 인 조조 드기조 레이조 Likali jo tatam chibuda chik pung tamayi na chire da sama andi chitguna along da cho matabiski wari. Tige da chin dani inja na da si tang cholam niga chapchiga yungi wari. Chartang inja zika zo da da ga si indara cholam niga njawa tambu yawari. Azi si tango nundarga ra cholam ga khonsa dinara chukhnari. Oya tani chire zina da waka nyanka khawi ha goha nawa raha zoha tenama pung warisha asi. ᱟᱫᱟ ᱠᱷᱟᱜᱱᱟᱱᱤ ᱫᱟᱨᱠᱟ ᱯᱚᱝᱥᱠᱤᱭᱚ ᱛᱟ ᱣᱟᱠᱷᱟ ᱟ ᱛᱟ ᱣᱟᱞᱟᱝ ᱜᱷᱟ ᱟ ᱛᱮᱴᱚᱱᱤ ᱛᱟ ᱜᱟ ᱨᱟᱫᱟ ᱜᱷᱟᱱᱭᱟᱝ ᱜᱷᱟ ᱟ ᱨᱟᱫᱟ ᱠᱷᱟᱣᱟ ᱜᱷᱟ ᱟ ᱛᱮᱴᱚᱱᱤ ᱨᱟᱫᱟ ᱜᱚᱣᱟ ᱜᱷᱟ ᱫᱟᱨᱠᱟ ᱛᱟ ᱢᱟᱱᱪᱞᱟ ᱥᱚᱱᱟ ᱨᱤᱨᱤ ᱨᱤᱨᱤ ᱢᱚᱴᱩ ᱤᱠᱤᱱ ᱛᱮᱱᱚ ᱛᱟᱯᱠᱟᱱ ᱫᱟᱱᱤ ᱢᱟᱯᱥᱮ ᱛᱮᱱᱛᱚᱱᱤ ᱨᱟᱫᱟ ᱜᱱᱟᱣᱟ ᱟ ᱛᱟ ᱛᱟ ᱜᱟᱱ ᱫᱤᱱᱟᱝ ᱱᱟ ᱟᱥᱩᱱ ᱫᱟ ᱠᱷᱮᱱᱭᱟᱝ ᱱᱚ ᱛᱟᱯᱠᱟᱱ ᱫᱤᱱᱚ ᱤᱜᱤ ᱛᱟ ᱥᱤᱜ ᱱᱟᱢᱟᱱᱟ ᱪᱷᱩᱴᱤ ᱡᱚ ᱠᱛᱮᱜᱮ ᱛᱟ ᱫᱟ ᱜᱚ ᱠᱷᱮᱱᱭᱟᱝ ᱪᱮᱫᱤᱜ ᱱᱟᱨ ᱠᱟᱜ ᱫᱮ ᱠᱷᱛᱟᱜ ᱡᱟᱣᱤ ᱠᱷᱛᱟᱜ ᱱᱟᱝ ᱱᱟᱱ ᱫᱟ ᱱᱟᱢᱟᱱᱟ ᱪᱷᱩᱴᱤ ᱚᱠᱨᱟ ᱫᱟᱱᱟ ᱚᱱᱚ ᱫᱟᱱᱟ ᱟᱱᱟᱣᱟ ᱛᱟ ᱡᱚ ᱨᱟᱱᱟᱯ ᱛᱟ ᱱᱟ ᱛᱟ ᱡᱚ ᱨᱮ ᱛᱚᱢᱟ ᱠᱷᱮᱱᱭᱟᱝ ᱜᱱᱟᱝ ᱱᱟ ᱛᱮ ᱫᱟ ᱫᱟ ᱛᱟᱝᱥᱟᱝ ᱡᱤᱱ ᱱᱟ ᱠᱟᱱᱟ ᱟᱵᱡ ᱜᱱᱟ ᱡᱤᱱ ᱨᱮ ᱭᱮᱱᱡᱩ ᱪᱮᱨᱮ ᱧᱤᱜᱟ ᱧᱤᱜᱟ ᱱᱡᱤᱜ ᱱᱟᱨᱤ ᱛᱚᱢᱟ ᱫᱟ ᱜᱟ ᱱᱟᱣᱟ ᱥᱠᱚᱨ ᱛᱟ ᱡᱚ ᱨᱟᱱᱟᱯ ᱛᱟ ᱱᱟ ᱚᱱᱫᱨᱟᱱ ᱡᱟᱱᱟᱨᱤ ᱱᱟᱣᱟ ᱡᱤᱫ ᱜᱮᱱ ᱡᱟᱱᱟᱨᱤ ᱛᱮ ᱱᱚ ᱛᱟᱯ ᱜᱫᱟ ᱱᱤᱜᱮ ᱪᱤᱨᱜᱤ ᱪᱩᱱᱫᱟᱨᱟ ᱠᱟᱢᱩᱡ ᱨᱤᱭᱟ ᱛᱟ ᱞᱚᱠᱷᱚᱨ ᱛᱟ ᱪᱩ ᱢᱟᱱᱡᱩᱝ ᱜᱟ ᱛᱟᱜ ᱤᱜᱱᱤᱭᱟᱝ ᱫᱟ ᱡᱚᱭᱤᱱ ᱡᱟᱱᱟ ᱠᱷᱤ ᱜᱟ ᱛᱟ ᱛᱟ ᱡᱩ ᱠᱟᱱᱤ ᱫᱟ ᱢᱚᱥᱨᱤ ᱟ ᱛᱮᱜᱮ ᱛᱟ ᱛᱟᱜ ᱱᱟᱣᱟ ᱜᱟ ᱠᱷᱟ ᱛᱮᱴᱚᱱᱤ ᱟᱨᱟᱠᱷᱟ ᱦᱪᱩᱜ ᱠᱷᱟ ᱚᱱᱫᱨ ᱜᱟ ᱛᱟ ᱛᱟᱜ ᱢᱟᱱᱯᱷᱟᱱ ᱛᱟ ᱯᱚᱝᱜᱚᱥ ᱠᱤᱣᱟᱨ ᱟ ᱛᱮᱴᱚᱱᱤ ᱛᱟ ᱠᱷᱟ ᱩᱱᱠᱷᱟ ᱪᱷᱟᱠᱷᱟ ᱛᱮᱱᱟᱢ ᱯᱚᱝᱜᱚᱨ ᱥᱟᱡ ᱟᱱᱫᱟᱱᱤ ᱭᱟᱝ ᱪᱷᱟᱨᱮ ᱡᱱᱟ ᱛᱟ ᱛᱟ ᱠᱷᱟ ᱨᱟ ᱩᱱᱞᱟ ᱜᱟ ᱠᱷᱟ ᱪᱷᱟᱠᱷᱟ ᱨᱟ ᱛᱟᱨ ᱜᱟ ᱨᱟ ᱯᱚᱝᱜᱟ ᱛᱚᱝᱥ ᱠᱤᱣᱟᱨ ᱟ ᱛᱟᱱᱤ ᱪᱷᱟᱡᱨᱮ ᱡᱱᱟ ᱛᱟ ᱞᱠᱷᱟ ᱜᱚᱠᱷᱟ ᱪᱟᱝᱠᱤ ᱠᱷᱟ ᱛᱟᱱ ᱫᱤᱱᱤ ᱜᱚᱠ ᱠᱷᱟ ᱤᱱᱫᱤ ᱛᱟ ᱡᱚ ᱪᱷᱟᱨᱮ ᱡᱱᱟ ᱛᱟ ᱥᱟᱨᱜᱩ ᱠᱷᱟ ᱞᱟ ᱠᱩ ᱜᱤᱣᱟᱨ ᱛᱟ ᱛᱟ ᱜᱟ ᱟᱡᱚ ᱞᱠᱷᱟ ᱥᱟᱨᱜᱩ ᱠᱷᱟ ᱟ ᱛᱮᱴᱚᱱᱤ ᱛᱟ ᱛᱟ ᱜᱟ ᱪᱟᱝᱠᱟ ᱠᱷᱟ ᱟ ᱠᱩᱥ ᱠᱚᱱᱚᱱᱫᱚ ᱟᱡᱚ ᱠᱩᱡᱤ ᱛᱟᱢᱚ ᱭᱟᱝ ᱥᱟᱡᱤ ᱚᱱᱨᱮ ᱟ ᱛᱟᱱ ᱫᱟᱨᱠᱟᱨᱟ ᱢᱟᱱᱪᱞᱟ ᱥᱚᱱᱟ ᱢᱚᱪᱚᱭᱞᱟ ᱟ ᱛᱟᱨᱮ ᱛᱮᱛᱚᱱᱟ ᱥᱟᱢ ᱜᱷᱟ ᱟ ᱛᱮᱴᱚᱱᱤ ᱛᱟ ᱥᱤᱭᱮᱜ ᱠᱷᱟ ᱥᱤᱠᱷᱟᱥ ᱠᱚᱱᱚᱱᱫᱚ ᱛᱟᱜᱤᱱ ᱪᱷᱟᱣᱟᱥ ᱠᱚᱱᱚᱱᱫᱚ ᱟᱡᱚ ᱥᱤᱭᱮᱜ ᱠᱷᱟ ᱨᱮ ᱛᱟ ᱠᱟᱨᱠᱮ ᱠᱚ ᱥᱤᱭᱮᱥ ᱠᱚᱱᱫᱚ ᱫᱟ ᱛᱟᱢᱪᱮ ᱯᱩᱪᱷᱤᱱᱟ ᱴᱩᱠ ᱨᱟᱝᱡᱤᱝ ᱠᱷᱟ ᱭᱮᱱᱥ ᱛᱮᱛᱚᱱᱟ ᱛᱟ ᱛᱟᱢᱪᱷᱤ ᱞᱟᱝᱜᱟᱡᱤ ᱪᱷᱚᱛᱟ ᱱᱟᱜᱥ ᱠᱚᱱᱚ ᱛᱟᱱ ᱫᱟᱨᱠᱟ ᱛᱟ ᱪᱷᱮᱨᱮᱱᱟ ᱛᱟ ᱞᱚᱝᱜᱟ ᱥᱮᱯᱪᱤ ᱭᱮᱱᱥ ᱠᱤᱣᱟᱨᱮ ᱛᱮᱜᱮ ᱛᱟ ᱟᱞᱚᱝ ᱛᱟᱝ ᱪᱟᱝᱣᱤ ᱥᱮᱯᱪᱤ ᱥᱚᱡᱤ ᱛᱟ ᱟᱞᱚᱝ ᱫᱟ ᱪᱟᱨᱛᱟᱝ ᱪᱩᱱᱟ ᱭᱮᱱᱪᱤᱜ ᱢᱟᱡᱤ ᱴᱩᱠ ᱠᱟᱨ ᱠᱚ ᱪᱚᱜᱚᱨᱮ ᱛᱮᱱᱚ ᱛᱟᱯᱠᱤᱱ ᱫᱟᱱᱤ ᱤᱧᱡᱤᱱ ᱨᱟᱛᱟ ᱟᱞᱚᱝ ᱫᱟ ᱪᱟᱝᱣᱟ ᱱᱤᱜᱟ ᱫᱚᱝᱫᱟ ᱪᱮᱢᱵᱩ ᱛᱟ ᱥᱩᱱ ᱫᱮ ᱥᱚᱝᱜᱤ ᱣᱟᱨᱮ ᱛᱮ ᱛᱟᱱᱟ ᱛᱟᱱ ᱫᱤ ᱥᱮᱯᱪᱤ ᱜᱮ ᱠᱚᱱ ᱫᱮ ᱭᱮᱱᱡᱤ ᱥᱤ ᱥᱚᱝ ᱯᱟ ᱛᱟᱨᱮᱥ ᱥᱟᱢᱪᱤ ᱨᱤᱢᱜᱤᱛ ᱛᱟ ᱟᱞᱚᱝᱜᱟ ᱥᱤ ᱛᱮ ᱛᱟᱜᱞᱤ ᱠᱷᱟᱥᱤ ᱠᱚᱱᱟ ᱱᱟ ᱡᱤ ᱛᱟ ᱨᱤᱢᱜᱤᱱᱟ ᱠᱟᱝ ᱠᱟᱝ ᱡᱚᱜᱚᱱ ᱨᱤᱡᱱᱟ ᱛᱟ ᱥᱤᱜ ᱠᱟᱝᱢᱟᱨ ᱭᱮᱯᱷᱟ ᱟ ᱛᱮᱴᱚᱱᱤ ᱛᱟ ᱣᱟᱨᱢ ᱧᱚᱣᱟ ᱛᱟᱱᱤ ᱛᱟ ᱜᱮ ᱠᱚᱱᱤᱥᱮᱱ ᱱᱩᱜᱟ ᱛᱟ ᱛᱟ ᱜᱮ ᱪᱤ ᱡᱚᱜᱚᱱ ᱱᱩᱜᱟ ᱪᱷᱟᱝᱥᱟᱝ ᱟᱭᱟ ᱛᱮᱴᱚᱱᱤ ᱞᱠᱷᱟ ᱛᱮᱴᱚᱱᱤ ᱛᱟ ᱜᱚᱠ ᱠᱷᱟ ᱥᱟᱨ ᱜᱚᱠ ᱠᱷᱟ ᱚᱛᱟᱱ ᱫᱟᱪᱩᱨ ᱠᱟᱪᱨᱮᱱ ᱱᱟᱛᱟ ᱟᱞᱚᱝ ᱥᱩᱪᱤ ᱪᱤᱠᱩ ᱜᱟᱛᱟ ᱠᱷᱟᱭᱮᱱᱥ ᱠᱤᱣᱟᱨ ᱚᱭᱟ ᱛᱟᱱᱤᱫᱟ ᱪᱷᱤᱡᱤᱭᱟᱱ ᱛᱟᱥᱮᱨ ᱪᱮᱡ ᱜᱟᱛᱟ ᱟᱞᱚᱱᱮ ᱠᱟᱥᱤ ᱪᱤᱞᱟᱥ ᱠᱩᱱᱩ ᱛᱟᱨᱮᱛᱟ ᱟᱞᱚᱱᱮ ᱠᱟᱥᱤ ᱪᱤᱞᱟ

와주 와이 하등 초등 어스 아 단데 이기가 능나처레즈나 마위 하다지요 그 단데 어마시 제즈근데 이그노리니나 아 땅 인증군에 더 좋은 마시고니 그렇게 남던다 모스 대단하다 다가 이그냥 딱지 너가가 와가 하다지요 리더라 단디능나 나튼조 노처레 와가 하 정말 차츠가 쇼무조리 아야 대당나 통화 차츠가 또 용고도 메이크 리더라 단 더와 그 돈이즈랜데 다가 마원나 셰파 동주가 니세즈그네엔스 노테 대당하다 다가 와주 단다 와그 하이니 정타 당당나 처리했다나 알로넬라다 다가 축당가시 아하다 와가 오마데 인제즈그다 알로넬라다 축타 팬나시 와가 오마인지나 제즈그다 공파시 대당하다 와그 한다 다가 아다 다가 로건데 팬팬그레삼가 지가드나 그게 다 그 지게서 지금 슬비랑시 인지레삼 대전이 있다 알라와가 아단들이 연다나 와카지 크레요 노르카 와카 대전이 안연지 한대영 마투스 아단대영 와카 아 저군 산이 간다 동제나 지레 로넬라 마추치 메즈 노다 낭톤터리 대니 있다 지레즈나 다 정용나 초당어시 다 정용스코노 정용스코노다 지레즈나 다 정다나 정서모 아용 뜻이다죠 아주 지금 도당노가 아지다가니 소인잖아 소양물에다나 소트비종노디냐 아용물에스 그래 다주 맹근능니라 고용지셰죠 고포스코노다 두메노 아타잼부레 다주 고용지다죠 지금 쓰고나 아주 사투사라다 나오나 지금 고포에노 마라 마사노나 아용무에노 지트게라셰죠레 다 홀맹거그라티노네 단드니체레즈나다 아용스코지 아당슨 잠부그냥예스 대단하다 정신 잠부 인터나 치레즈나 정서그는나 아정고지 치워레 아정고스 코노테 인제드까다 정스 투마지 따뜻스케 대단하다 파치 치즈레드나다 정스테 정히 적고너모 정히 잡당노 티냥아 치레즈나다 정용스 치레즈 당이 따 고안르 뜨게셰키오다 따 다롱 셰파 동지오 거삼거 대단하다 정용의 초당거지 따로넬라다 정용의 판나스 대전이 저래즈나 고파 타득 봉르샤시 아 대전이 에르츠 쯔우치 봉시다 예마그치라 대전이 따따가 흥근 언더다가 로넬랍다 봉시 아 대전이 따 저래즈나 따 다카 온르그카 아따 공니셴누가 시와카 시카 아야 대전이 정카 아라카 냐카 와카 시카티나 봉르샤지 양드나양 와카 용도 대단하다 치레즈나 안다니 정거 하지다죠 정저 처절했다잖아 다가 아주 러시 속치다 다가 만천인 오초이진 대단하죠 진다무즈가 아다다가 아침 강제브라다 나오노 다가 속치다리 대조니 라마가 라카 아 대조니 냐카 아 대조니 왈릉가 아야 더니 다가 실카스군 다시스던가 실카스군다죠 시치크카스군 아무화 덤부거 다죠다 응르 지 어다흥 더젠부 이고 처레드나 다 그게 아무화 덤부리 대단다 아주 노르젠부 왈릉젠부 라마젠구 더 이고 처레즈나 다 아무화 더 카착젠디 아 대단나 아무화 더 다가 다저군 아무듬 더 더가일리지거리 어야 되게다 다가 시측그 하스군은 더 셰키어 더가다 처레 시측그 한더가다 처레즈나 다 어다 다근디 알로넬라 맙장스키어 되게다 뻥고거스 아 더니 처레즈나 알로넬라 청나 산짐 마투스 청 산짐 까디 통니강도 통제나 마르춘지 마노르스 아 조그 청나 초당거지 다 조그 청 합당나 처레 조그 청성 사르와다다 처레즈나 다 알로넬라 페나스 아 더니 처레 청근 사실 죽다 방지다 청겐스코노 청지게 비자기다 땅에다 아 차즈나 청 아틀거다 허처무장구 디냥하다 차스기올라지 대당하다 다그 청 허처무 차실거르다 다닥시거다 죽다 방고 통면엔다스기와레 더니 저래즈나 하를 시송 방어샤지다 하그능그라 하르와 시인제나 시르와 어다다 그 점아조는 전부 들가다 다그 방고거스 Tini tapalana madal trakhil mashawo zidan da sholamdi. Tapalana madal tapa tapaskunu za azu adhvri. Tanda da azu loga nayinjina tangsang azita onariya da. Andi chasguna shilg sorik daga nekkanang na azmazi. Tanda yarkik shotran zina tamuzga jiro kazri. Tetan ta injizik da kirge adhvde da ahtar kichigni.
啊，混淆就是个空啊，牛啊，人家那空啊，牛啊能。

나오가 다지가 도망아 치기도 가지 답바드 감사 치기도 하는데 으릉이 되나다 아두도 코안 잡죠 대나다 다 넷다 송죽느리 되게 다 아주 다가 아두 쟁구 뜻기요 답바스 군우들이 자탕이나 공은은 아두 치기도 하는 디냥아라 아지 답바 치기도 그 뜻까지 답바 아두도 치기 치기 다 지가 아주 지가 안디 아돔가 짜그탈리 와안자 무즈라 시기요노 어다다 잼보다 다 답바리 대단하다 로네도나다 답바 요사다니다 만드스키요 아리다 아 되게 다 당선 아주 아메리카라 도모니 다가 아 휜조 칸더가다 루 작은 한치 루 자랑 납치근 한치라 잠니 도모 휜조 칸요고모 휜조 칸나 소나다 휘자 뇽아터가 랑이 휘자티나다 다 알로타 마디니 도모 숑기야다 다단 다근 데인지리야다 아 답바 라나 마달 트흘 마샤오스 대존이 알로그 네테 체레즈나다 트흐 클리카 마샤스키오레 되게 다 아주 참바라다 호소나 다 로지카스 알로데 차제비테 나다 참바 호기도 타조다 체레즈나다 리카 다게 트흐 클리카 리냐나마 다 아주 지 잘르 제무 크르체네다 아 다 지리스트 크체네다 도모이 타조다 추 알로다 와크 베리만 죽나마리 아 다 뜻해 아주 당성 망초고능나 다 당성 미시라라 알로니카 삼치가 낭가 망초고능나 다 살리 돌리 고능가 테노 답가타 근식 티데다 다 그르게 아 쳇고너레 다 텐치 송동나 텐치 송미 텐치 다 마츠고 어 다 성능아 송미 다 다 르크르체넨다 사크르체넨다 도 펜젠넨다 쳇동젠넨다 너무글 리카 쳇힐 아 니마 차리 차리 진탈라드게 리테나다 어다 로트 바크트 카마니 레크데크데크다 로루글고 아 따다가조 아샬릭소르크샤나 치콴얀지샤군노 로루 딜록송알다 크르게와 글로트 리 데드니 칸훈비로군 카나통 훈비로군 어떻게 죽었네 뜸은내요키야 뜨잼보다 따치레나 다 크르게 알로그 내숑탕다 쩨헤통무김선트리 어단데 인제나 아춘디 사마드 자와메크라다 칸타르정다 샤와초롬그 콘스토과다 뜸으리 대도니 따땅 제위다 녀마라나 녀마로지다 로는데 숑나 녀마능아 델리 녀마능네 녀로고테나 마잔스 대도니 따마지기시다 따지기와 그 따한데 지기테나한테 쩨헤크 자와츠고카 아 대도니 잠치 알로라 따카 축던 거지 다 잠치 로이나 치레즈나 다 로네타와 그피능아 탐이도노 다 잠스코다조 다리 대다다 로네타 아 지게서 안녕이도노 다 로네타 지게서 와카 다 츠고너레 다 능아 탐이도노 스고너레 다 로드와 그 고리도노 다 잠보테 오다 따카 잠나다 시그샤지 따카 지 치즈게서 하등나 나츠즈게서 하등나 다 잔스키요 Tendroni kamlu tungu tarka pungsi. Ta kamlu skonunda azo taga andi alonil jek nangna ta alonil tungu se chizra, alonil tiu se chizra. Alonil tungu injiz kacharizna ta ki kamli in. Aloti nangka fzati nangna ta kirge taga alonchakta chki te tangna ta kirge ta salimta jili ta ki lajya yungu te na ta lapa wak yonamar. Tagi kamli ikonu tachembo te ta yung tarka wak pungu gasi. Taga lonne tiwina chirezina da lipa mangayong. Lipa jangkara da murayong gari. Te tangna da chirezina da daga kanyiga chaprindranru da muzri. Lonne de daga iwa jil shechoni da muzri. Taga da daga nda da azo shawas cholamda. Te toni daga shechira. O ndara nga shi ndhe songwaka. Te tangna nda nga da ndarikat nga ni tiri kare malangdari. Te tangna da daga lovi sipchi soo shi songwa tarasi. Te tangna da ndata chirezina loga sipchi yansi. Shi songwa tarasi, ta shamchi rimgatasi, ta taga konga taga rimg jashik jambu ndi nangna nyamig samdi tambi se kumchi tsalas konu ndi nangna oda chazgiri eta ziri tazo ta taga kage waga zhu, taga wamiga kha, tanda kongni taga wakari ezi she konu tadukhuri, tetoni taga alawaga kha, tetoni ta taga waka, tetoni ganyanga kha, tetoni chuga chang, ᱚᱱᱫᱟ ᱛᱟᱢᱪᱮ ᱵᱩ ᱪᱷᱚᱱᱥᱤᱠ ᱨᱟᱝᱡᱤᱱ ᱛᱟ ᱫᱟᱜ ᱨᱤᱢᱜᱤᱱᱫᱤ ᱱᱟᱜ ᱠᱚᱱᱩ ᱡᱮᱢᱪᱷᱟᱱ ᱛᱟᱨᱮᱥ ᱛᱮᱫᱟ ᱛᱟ ᱫᱟᱜ ᱠᱚᱱᱤᱝ ᱤᱥᱮ ᱠᱚᱱᱚ ᱣᱟᱢᱩᱜ ᱛᱟᱜ ᱚᱢᱟᱛ ᱛᱟᱜ ᱞᱚᱞᱟ ᱛᱟᱠᱥᱤᱜ ᱯᱷᱮᱝᱜᱨᱤ ᱛᱮᱫᱟ ᱛᱟ ᱣᱟᱢᱩᱜ ᱥᱩᱨᱟ ᱯᱷᱮᱝᱜᱨᱤ ᱮᱥᱱᱚ ᱚᱛᱤᱠᱮ ᱛᱟ ᱫᱟᱜ ᱱᱫᱮᱥ ᱜᱚᱱᱩ ᱛᱟᱨᱮ ᱛᱮᱧᱡᱟᱱᱟ ᱛᱤᱦᱟᱱᱪᱱᱤ ᱨᱟᱫᱟᱠ ᱠᱷᱟᱜᱱᱟᱝ ᱱᱮ ᱠᱚᱨᱡ ᱟᱞᱚᱱ ᱫᱮᱥᱤᱜ ᱥᱟᱱᱤ ᱡᱟᱝᱱᱤ ᱛᱟᱢᱚᱨᱟ ᱭᱚᱠ ᱛᱮᱱᱚ ᱛᱟᱠᱤᱱ ᱫᱟᱱᱟ ᱦᱩᱭᱱᱥᱚᱝ ᱜᱟᱪᱟᱛ ᱡᱚᱱᱩ ᱛᱟᱨᱮ ᱛᱟᱱᱤᱫᱟ ᱪᱟᱡᱤᱭᱟᱱ ᱛᱟᱡᱱᱟ ᱛᱟ ᱟᱢᱟᱪᱤ ᱥᱮᱯᱪᱤ ᱛᱮᱢᱵᱨ ᱥᱟᱣᱚᱥ Machiga Sipchi Tembr Shawan Dela Yan Ta Daga Chacha Tang Changcha Namba Niyos Ta Machiga Skonon Da Injizika Ta Azu Daga Vachigra Ta Chigi Da Tangi Ta Daga Lini
당니긴 제 마트위다 당다 다가 마쳐 인제즈거 다 저 저땅근 여거 되게 다 제즈거 다가 깔럭다 경이 달럭거다 공화다 경들이 공화다 경이 땅 닝에 다가 능나 쳐좀 비지 오는 데 담모이노 달럭화근 되게 난땅나 후아 꼬티밥노 어다다 잼불 단디능난 자적거랑진첸 다 남아 소요들 대당하다 그게 내거 랑신경이니다 다그 차위랑진첸들 정미랑진첸 니요지 단다나 뜻이었기요 대당하다 차치 인제서 끈도고 마불 옹시 아 다그 내떡 다그 삼도라티고 마리로고 다땅에 다다가 마루가 딱대요시 대당나 대라 와카라 속이 하뻥시 다 마치 감대진제나 다다가 와카라 속이카 더 뻥스키요 대도니 아르덕 야하는 마투오스 다 저덕능나 아갸가 카스코노다 아르덕 갸지치고노 단다젬봉이 마라송는 오초일라 단다니 리리리시나 마라송이 영시고 그때떵나 자디가 니쿄요 그때노 답고 마셰규 단다 저덕데 인제나 아주 노기 토르긍나오니 저덕터모리 데 인제나 다가 다 저덕 니카사네 온타톤제나 그게영 마쿄엔스 아 대존이 정화가 체인제즈가 정화가 십친 다터샤시 아 마르사르와 마투오시 아 마르사르와타시나 영 마르촌시 아 차체라 영 마투오시 대당나다 마르사르완다 아조다가 마차가는 거 차위랑 진쟁가 마차대요 다가 마르촌스키와 다시나 쮸메시 대안제니 고카라스 조카당시 대당나 정책가 근데다가 고카라스과다 고그카스코노 저다가 고스코노요 아 지중 라만자무 다다근데 전부도 있고 맨치는 오트일라 아 라마가 지중 란자도 온흥군이 카트요니 아 다다 전부들이 아마주 정이 요거노 다 전부들이 대단한 데 이제나 조카이노 답고 조커기노 답고 단다 땅나 페나스 곰카라스코이 스카 땅스 대존이 다가 아년땅 하위하는 뻥스 다 곰부스코노다 곰부 하즈나 다가 투카리 다 카츠콘니셰노트리 대당나 다가 투칸데 인제즈가 아주 다가 투네 인제즈가 아주 안조모가 다가 자가 위그니가다 투스키와리 단다지게서 지금 서고너 거게 안조탕득탕 마키니다 모진소케 다 지금 알람부트나 모즈린다 니가 녀즈가 투즈나 모즈르드게 아주 녀드나라다 세르카 다 다가 투운다지게서 아주 고속코능니 당메니 담우가 속치가다 링엔즈리야다 그게 대당나다 다가 데인제스가 슬위하인 더 동전랜다 대조니 아냥가 하 동전랜다 르드그년 아다 아라체체 잠부터리 르드그년다 아주다가 르크다 미포옌스키요 아 대조니 하위하 다 하위하 된다 더가다 정서거근데 다 뻥고스키요 아 대조니 에르츠라 고뉴크 천다영 뽕스 아 고파 참으 아 마투오즈요 단디 감니 인제나 다가 즈게즈 치 이그노르즈게 탭송 삼가 아 고판던 다가 차즈레다 자 차위 아 마천데 다가 거게 다가 마초체 메즈노 다 파쳇텐 사리 데도나 다다근디 고피 참가 마투오지 다낭토넨루 다모즈레 다다가 고파 시나 다가 마초체 메스 데조니 커몽지 초마나 방시 커몽데 인제즈 그다 카위랑신 그 더모가 초마리 데당나 그게 다가 시와이노 코터그리 데당다 커몽고 초마데 방고가 제마체이나 데조니 론덥지 초마 마투지 다 쳇땅가 론덥 몽부거 그능니요 코르즈잉 시나양 아 마초치메스 사가 초마 초당가지 다 사치스코노 터리다 돈카라데 돈다 조조 아 니 로마라 디라가 체르마오니 아 대존이 아주 로카라 딜라가 특당나 딱시근 산이 딱시거와 그 마존이 어 도무가 졸아테니 도무와 그 응우존노 아 다다가 사치스 그래 어 나조 인제스 그다 지말라가 당마 아 그정 지그리 타조 사마 마라기 때당다 사치가 로만다 지리 그즈가 장크가 록송하실 조노 남터능 나오노 따시 대존이 제워섬기 아마므르 갑스 당지다 마차근다 조고나이 아 근데 시가 한천이라 다치는 제워섬가 멤버들 통스 데니 다 마차가 씹지 따단다 모스가 조송아스기오레 시송아터 샴치 리무다 다가 마치 카시 아 고팔라스 다다가 고카라스쿠이 조카 동스코노 단다 주 리무그나가 안디 홍이 자라스미 섭지 그 리무라카나 아 다다가 리무딘나가 코노 다 고카라스쿠이 조카 동스 대존이 곰카라스쿠이 스카 다다근드 고요카 단디 곰카라스쿠이 스카 인지나 체레즈나 다다근디엠 아 차위 마차거리가 대통주리 대존이 고카라스쿠이 조칸데 인제즈가 정위 마차 대통주리 단디 차브르즈게 요크 대단난다니 아 차브르난로 마셸린데 헤나가 지족 대단나다 다근디 다 스네키 시치라스
sen yama karpisi chila zi tandani sen yama karpus kunun de inja zi kata sen gandinang na yama karnak chasim zi chwar. Te danda sen yama karnak chasim zi kunun de inja zi kata chazire ta danda kirge samba dita da lina da samba manga zi. Te danda da nika ni ta zi jindana she kunu sen na chi es kunu samba ta ri. Samba ta da chazire zi na ta alepa ga alegya nang av sonu. Tendroni yama karpi si chi sozi te tanda nangtun di tangshigni na yama karpu gata ga si chi gan tangshigni oda satskinda mozri te tanda da shi songa tar shamchi rimgda oda rimgda ga z chig changun di nang nau nun dari te tanda sene ka sili ta ga raha tang wa kha pemr tang sko no oda da ta gan di chonshe zamzan da na so nu dari aya te tanda da kongni inja z ka ta bchpo ta khasr ka nang ga ta ga along Alonel, amat senek kesibukan terkata daga nangni damkui lidah tangatan dani rimuk nangayang daga sama garis sejarawan da kuli awatan de khinsun zamza desyongun tayin. Tetangata daga khicah niwa injaz kata niwa dasi thupali sisu amanci sosial siwi kaus longti wakin nalla chopi sinam sheyo changzi tan de injaz kah sambai si khanjur zangga dasi thupan dren di nangni injanata di munguzga daga si chulla man shil ati zhuga ta chhe chugo ni di daga nangtun ta teni zhoni tamozre tetangata daga si ga korkata chotsak nangtun dan dan damkun den ru yili tkhe yonr tetangna daga di nangni chig chare zna ta alongna la phambi si na ta daga along chiwa wekin sambo daga dan ang khre ta damkun yilin dan ayo nu tre tetangna thomren je na ta alongna la phanu ga si chazgre et na ta komba phansi lkha tsamr nyang Varmugun dhamar gukhcha zongkha changs Otun la su anamchil chepan tangs kono o da dhari Teetang na da kongrikan di nangni inja zika ta chared na da Rimka nanga ta yuko harchi nanga kuali joka Teetang na da shiamchi rimka ta longla pambi si na varam amu khu Ta kongni echi da ga bachapotar khasar ka kamni ra Longan de ta ga ta varam amu khu varam nyunga ta ta ga nda panas kono tari Te tro ni inja na ndramar chi, ndramar inja zi kata ndikam ni inja zi kata ndrarka mar, ta zo annam garga ndrarka annam tsakonu tari. Te tro ni gukhcha ri, ta gukhcha nda inna ta zo longa si ra.
tenzhoni zongri, da guxia ra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오거 소아르과가 다 종년 종선 디나나 송노 소아시가 낭튼들까지 하고 그래 단단나 셸리죠 대단다 저 사 체메즈가 송나다 체레즈나다 사마등이에다 찾기네 하고 말이 땅에 사마트 사주가 간다 통제나 사마드 망아시나 치문 뇽뇽시나 치문에 다나다 체레 사마가 스트 뇽바타 티에와다 희송을 타조다 사마드 땡히존 디안체니 체렌단다나 영화경 크레송오 그러다 영원더니 훈순다다 크레시메카 대단하다 치레네 영원더등 뜨니다등 셰잉가 차프르트 히고 대단하다 셰잉다 강아 조르치레즈나다 슬와라 아다 슬와가 워나이 안욘바이와 아 슬와다 쳬와라 니가 쯔게자 쇼텐디 대단하다 안욘바이잖아 티나라요 대단하다 슬라 뇽 양지양 아르스마자나 촌노 군저냐나 담어 대단하다 더추인제즈가 따다가 사마가 랑진다 사마가 니와 아 대존이 다 사마가 다가 무다다 무가 니와즈나레 다 강타르창다가 어다티 아이와튼 콜송다조 다 사마탄츠라 마몽나리 어야 대단하다 더즈게 캐첸티 대단한 더니 콩리크치케 송어크즈나 실라 세트르 뇽탕 섬스 영화당나 저르셰스 되게 다다근디 아 다근 돌디 상티 로마그나나 체리에다나다 자츠크나 되게 송거다 실라스 트뇽탕 숨 영화당나 저르셰지 언게 송노터 대단한 더리리가 다가 훈손다무 셴나 참무드레다나 슬와 가용카 라카당스 다 슬와 그리근다 시기처레 가용카인스 다 용카인지 다조스레 단더 디사틴족셰키오 다 다가 아주 아 니 미 덕셰피 속석거르서 저와이나다 용화리 어야 대등나 처리즈나다 용화이나 아주 두당노 어다 다가 뜨잼부터 다 다가 다 아저씨가 속석한다 잼부나 고파리 아 고용가 차프다가 니 감네 인지나 단득해 고알랑난 저 거상고 대등나 용화거르 아라카거르 대존이 다 다가 아 정거하 샤하 쪼치하스 어야 대등나다 다가 니 처리즈나 어다 다가 슬로이 하긍이엔드나 용카라 라카니가 예스 다 용카이나가 망아진 디사오 덴도니 쪼크 하긍이엔드나 어다 쩡그카라 샤하니가 예스 어야 다 아주 쩡 르덕 쩡오까지 쩡그카라 덴도니 쳔샤그카스키오 다 샤카스코르도지 젠드나 쳔샤스키오 어야 덴도니 아마몽 내즈근라 뇽스 다 아몽그 칸데 인제즈거다 내즈 탐칠라 뇽니 그르게다가 스트니가 아 만누니 그르게 타무지엔스 아 타니 쳇즈레즈나 타다근디 아 고카 아 나카 스파탕스코노 타조 고카스코노 아 나와그카 타다가 라나프트 나지 티존드레 타인조 가나즈가나 나와그카트리 덴로니 스파지오크라 단드 지게 이그노르 탭송나 에이나 삼거 아 다다가 시아그능나 아주 공무라 슈화지지고노 어 슈화테 에인난도카 다티 이게 연제즈가 다가다 산릉이 시카즈 석스코노 석파스코노 어 사르타 산릉이 시카즈 석즈이드게 도나즈코 대단다 슈화스코노 테 인제레사 대존니 버워남징 슬리하스코노 다 버워스코노데 야 이그노르 탭송즈 삼거 긍레드즈나 버워스코노데 체레즈나 아 버워스코노 다다가 카테 인제레사 사밥득 바샴차 부 와샴차 와와자 웹스코노 바밥스코노 다지네 샤그는 거 따다가 샤 안디 자즈고너 샤 퍼힐스코노 다 아지 난종나 다가 퍼히지요 아 테이도나다 퍼힌데 주다가 아 녕망아지요 다마티은 고지리 따라서르카 다 샤즈가 유화유화즈가 샤 총총즈가 그게 저망 안바 주니 아 샤트무지요 당즈 파이즈니 인제나 다 샤안디 샤 포부지리 따스코 아저께께 인제나 태신요지셰코노 어터리 테도나단 뎅인제난 즈그니 하체토모즈르 당인데셰파탕이 다근데 인제레 사밍인데케데시 잠네예 테도나다다가 밥 남청 슬리카지 단데초 인제나다 슬리르크 하이엔스 텐치니 체레즈나다 르카 쩡카 고카 당스 타 르크카 쩡그카 르덕쩡그카 테조니 샤르구크카 어야 단더카 대존이 다 하등 샤하 쭈치하스 어야 다 공거 하더 까라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능거제철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신치 포냐
0: 와능 챙게 포냐
2: 디촌의 녀흐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치기 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클린츠나 갸르통샤제인 디촌의 녀르치기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니 등 가르마 섬지버 헬케르 메롱 렌츠나 동제인
3: 촌친더라 알랑흐 단슴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2: 尖个山上的冲进的啦冲进的啦地处的年龄等干嘛什么真理地处的年龄什么玩三人家的娘们就我家同学家人
5: 소는 워스클라 봉친
6: 소문 워스클라 봉친
5: 사랑기는 양주
2: 디초라 녀르스므니 디초라 녀르스므 땅 가르마 냠니 워라 아디치나 세리 렌츠나 스톤제인 냠크남바 소르무나 장주 년친 캉 워스클라 봉친치 닌셔비 렌츠나 권다 땅차르스 켈치 년버 과전치
6: 다는 베이징지 디스로 얻는 인
7: 나모게 튠지 페게게 람네 년준슈 간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격 룽티 레군기 페게 티람기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营，他的你三九六年家连任选举推迟营。三个那么错，什么啦？三九六年家连任选举营，这个内容呢，别问你去，逻辑给空。 上海人们的这座天津五座人主席习近平给国立十八九中的全国十年啊，对的国立十八九中嘛啦，扛着习作局的，其他的呢国立十八九中的局局的推过长途东区推入结局系列连叠起，中国区西端南有，人们的人们就接的国立十八九中大外军统切脱，中国全国的拉当这的国立十八九中的参议席数七十多万的，恰巧了点呢。
1: 美日给西地的空白了松江切的美日给两万集团错过准备准备给美日用了地基地位七八准确了国际东西有天给怎么领了苦格的真龙念不念有却将白人路的松江人路军队啊团心有不得洛江派的黑把军舰没不得切入着啊十不天给东都进了几度的团不接怎么领马进一百结束组别给进马拉了得不是一千不跑心有怎么领卡的切不得他们 按住其他的切割，西北退入给城市人民的逻辑给空，上海人们的这座塔，两百西北从头到，主席习近平去，可能是被绝种的全国十年啊，对不对？地位都是清不挨脱的，绝种给个人谁能活的？大王张任来得的切的，怎么给两万的？结果看给迷茫的，吞蒙托等真切个别，对住怎么的？阶级沉重了，这种学的阶级直属的阶级基础可能念不多说个吧，念点难话。匆忙人路六零点呢，错过七十的，半个正规了，我过去吧。每早晚真有特别单的，绝种给中间特别忙活的，特别长下给过呢，结果看给迷茫了，拖不了去吧。恰巧给车队了，南京切的，结果看给吞蒙的。
0: 认真贴，恰巧我那觉得吧，各地动物界也没事。可能是被绝种的全国对马塔，结构的阶级制作，加的出租站去，解决的当年先行。可能是被绝种的制作出租，纽约的日内瓦、维也纳这些社会深度，解决你对我做不得。结构出租好怎么贴呢？查查无误啊，学友。可能是被绝种的全国贴。 中国出身的阶级老领导觉得太损失，全部认识了没得吧？我有。根据当地国的，可能是被绝种，根据的推广程度动物了。中国人特别懂感应了，特别讲老领导的感应。中国超级可能是被绝种的全国，他也一致的，特别长下路段去，可能是被绝种没了，对觉得中国都市的全国差距级别，极少个别提，我就说极不差些的。 可能是被绝种国的中国名字看着的，六零七九，有点点被俺设计起。俺们被结结不俺，结结，全部文件集团签约。七月中完了，年初七月初二的，结结沉重了，都是一千不算不了，没得中国那几天，全马人龙我们六零打的有。中国的年终结作的西地的空白贴子做的，年终结作的出人们看见了。 也不要乱点去吧呢，你们这节奏的，西宋恰就看你修这个呢，修白怕的。中国老点觉得明啊，你们这节奏的网站的内部啦，松江前的，他的怕的松土，城下城顶的确是冷雨。可能是被九江的，好像托牛没把它没得。中国，俺这边托牛的可能是被空白的，那么节奏却就是呀，各地党员。
1: 不是的，阶级落居人心的孔明忙都懂我的。上海人们的这组空白的多不起来，多就落，各地懂我呢。阿不这个男的阶级，你说错别难，说叫了，解决了七八的。天天一些马脚鱼干的，他这个人不要贴着，三边鱼干三不少，对不三不对白怕的。中国可能是被合作阶级的推着人心的，跟着学王三米接不了，切入党员。阿不这个的亲戚组别阶级恶种啊，算了。 国债没多久，却用的，那得了钱不得？阶级内功过大，阶级我们就好怎么的念头？可能是被日本运动的空白弱点，那这组局全国端吧？中国可能是被日本运动的绝种没了，透过长途动物了，军队啊，各地党的空白的中间的，民族用了偏不准确。你那么些人，没得人类的，确定领你说新疆上空的绝种国的那段了没得？中国缺乏的念头。 绝种之水，军舰没把它透过长途弹药。 콜라시비 미드브징뉴 쥐용기 춘고 시바 뛰어봤다. 점령기 미드브징뉴 냠레티 조조규 춘고 뛰는데 중국 계급 카드 냠토 미드브징뉴기 콜라시비 쥐용태 총망 냠경다. 고인 냠주라 그대 단유. 내동 숨주성을 계급 기장된 리기 미제 캡라 제대 군민 경우 남아는 신기 탭사 조대 중국 콜라시비 넘시다 중검 쥐교나 후당한 슈봤다. 계지 동지 강조규 춘고 뛰어봤다. 제 다루에 다왕아바다. 계지 초등 주시 통마대 레그룹 댐뱅아 탁주 제봤다. 중국 조합이 주시 탁주 남수 사도 제대 계지 동지 개공 남수기 동자 뉴댕아 섭유 도시기 둔조기 남부 세바라 제 냠레기 지도 댐배 종교를 뛰 텐진의 비시카이크 바라 중국 모두 상하이 냠레지 조 최배 계지 지도의 냠도 총만진 로기 다르자 튐부로 뛰었다. 중국 주종을 뛰네 콜라시비 주종을 뉴버진바 락당 제대 미르기 레와 직뒤다 시베야 뚱기 외동 초배 뚱중 뚜신유
2: 디게 레코네 비웨 네츠 다와 제베 체니 슈지 년경아 조르 게시지게 콴 선주르 슝뚱 칸키 로가 첸중아 베 고츠바 탄 쿰도 보베 주든 조웨 선주르 용자 총도 럽탄 리버 공초 셰싱 노르세 비 제유 겐 쿠베 게젠 덴베 노르세 시주기 느바 뚱베 탄 벤주르 탄 지소 뷔세 토베 페게 주지르 꾸지 동베 제유 네츠 우즈 나 유바시 노르세이비부자 동구 튜엔덤골 통주로 제자다 숨추성아 심바티 롱아 센족 숨배 튜급탄도는 장마를 판뉴 체잠 중유지 우주나유 제양콩키 롱아 센중급의 튜급수 안주 티웨 도피신타 대닝 통용 균튜 투바제기 누르세지 코다준디 지소진루 팀접진 시제찬년 운유용화라 탁주정신기 피림 중지 누르세기 게네대부시 코드제규힌 돌듀네주나 나르웨축 후다키 운주로 제구바디 당부 노르시기 돕슈 뭐 나르웨 체로 동화타 니버 노르시 동구 주주 나르웨 레소 동화타 노르시기 동구 티웨 마와 미톡도 멍외 적바라 카촉바 게난기 제주라 갸뷰르 세파 게난기 쿠주 침뷰 난네 구슈 체로 동화 숨버 노르시기 지코 뉴므지기 페뉴 나르웨 토로 동화 시버 노르테 직스 규르주 나르웨 띵스도 동화 나바 노르시라 체리단 튐베 토담 치페 추세 나르웨 토로 동화 초보 노르세기 존의 최고기 니가 나르웨 세와제 제지 모드나 유바시
1: 디글레군의 비비니츠 니드 빙루 미수 장보로 초싱 천주기 최다 리급종유 대도네 다와기베체 종인인네 고잠베 빙루 미수 장보로 초싱 샤동마제 공기 초싱 주슈기 최다 대랑아 리급종아 전유 니데 추주 주고바라 최다 지겐 초싱 시 진조 초도 적도 십시 군에 튼데 진장 총규지 출남 군에 청년 뜨네 수조류 다들 수다 제유 인배 진조 총규지 출남 증제라 지는 이슈 저지의 정중 시점 예봤다 남규도 삼바 중망신 출남 작교 인바 총기지 로그였다 남든 로그 냠제수 철신유 매주도야 피집 내매기 졸업기 슈긴 대표방기 추가도 슈즈 균제미바 균도 두기 예배
2: 디글레군에비웨네츠 멍시티 俺去接客谈四个月引起这些突破的偏见的团结切片借用的盘动引起这些的借用的面来过谈成就俺心不谈日归谈杀土村金库根本提醒秘密库接受拉贼给干年内了匹配村金突破谈借用所村西日本里给内电给习在突破的的得不及言拍了有件我这拿去 송가리키 상외타 파르다지리 갸차네 동차인파르키 판나캄수 세콜라르 파르게뷰바타 파리티 마시세부유무 원장 유진나소기 쇼기념도 대비 파리토키 년규난관바신 대중계 사감내사타 동의기내서 용수 직송용금해 탁주제매배 당통매 송가리키 파리티를 네바르토 토냄배 입지제배지 신내원수주초그휴 유더전키 让业绩借用业绩新增本地托马提过于给不谈不准协别必一谈账回来萨克姆给内色人民铁绝缺不谈内单习参旅解决了金别本地给成绩中这几年成绩中国组织了萨新电别推谈拍动起成绩的局了扩顿前约些送予余德全体
3: 今年俺村城镇中国组织了三地扩大区不谈萨克姆的财政拆迁下下解决了人部的各地党会撤走人心的重债开展形势来结束了三地区委萨克姆财政拆迁委那么三百级别团结时间时结束俺村借用期业绩新增给本地重债给规矩谈桂南抗日移民稳妥的协助形势送予不是这个理工呢别别你出
4: 让业绩没得不人力的人人参与测试规矩现在老年人得不动差拍了吧的老人家中的别人子女差不多嘛就过了同居的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夕七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0: 주다 중감 조경 집에 초용기 전도라 교류 제된유 니르르 찬용 칙식 교주 제제 동주로 칭합게 심번에 코주 덥주 마땅에 받아 대내 고르 동주로 치시 임마조 제시된 배 바라 차고기 로주다 튜내기 튜윤라 초감 집에 전도를 싣고 소유
2: 디글레 군에 비원에 추 니두 슝람 짐주 대차제 짐키 섭취 최신티 급급시배 예유매마 투소 균례 어유년칸키 최소 티니시배토 주십팅 당고 체주로 표유바시 타딘기 섭취 최신의 균 류구타 튼제야데 둔주 유진 대체 칼로정 규르 계랑코르 죄람 토규베 차긴타 지게 탁주자튠 게주름루소 카세스 유바타 자신의 랑코르 동화타 랑무엘 메더과르 랑코르 동화 페메 랑코르 세계 랑코르 제 주지타 티신 로구 강코르타 쪽주 류제 속보 토담소기 응세 되베 내튠의 미디 믹세 정신께 름루타 지덕 투상수 유진 슝람 짐주 대자 송균 제바타 첩직 망편 제덕 켜
3: 接单天，忙错七句了，得的中就说去不是。七夕难，卡路人就是啷个去？米色点别去，七顿岁月的卡路人就是啷个谈？卡路就话了，人地土边啷个去？情侣天也，今年卡些岁把嘛事，等等，卡路人就是啷个去？卡路人就是情侣规矩前别去，熊啷个进入地价天，听个也才去团呢？卡路人就是啷个听个去看看来谈？南京看来去，他去谈恋爱去，可把卡些点去。
2: 卡路人就是去情侣规矩前面边，卡路人就是啷个谈？卡路就话了，人地去情侣店边啷个着追啷套，就个卡路人就是面边啷个着去店边写送，托他们写就是。七夕难，老托卡巴拉加巴塔，念了大话说，啷个着东边，底下了国金所谓采取一百码事，今朝团结龙王行，也呢就这七夕先打手里了，我些国了，你这烟台国了，俺这面就谈七夕，啷个着去卡路边啷个着大话送，那个刚伢子写错把卡些水月。
3: 熊蓝松居前的主要了国金所谓，脚趾绿色，错不少了米的。七夕难，出街码头把的，地铁南边呢，米格的更容易。熊蓝松居前的，针对民办，结果被没错被电被切换。七夕难。
2: 陆桂港口入住民币库里基住蓝头局局级出租日牛车局水体接了九月内接了你学派的立志小局马赛陆桂港口当年熊蓝头局局到处所中民众话谈牛车车来给民众话针对大大谈给内东民众话提醒老头卡巴拉加巴谈念了大瓦索级切据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생글링게 공감상 샴러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리첸 쇼인 팅디 리첸 키 낭튼 조니 中国塔二十一周围日瓦弥漫了兔鱼级别国塔二十一边角了年龄弱的美巴所谓恰巨松瓦体一人了女婿坠兔旁级别国了国了西边米特平女皮给起中国落坠来给所皮外国了